0: 버전의 하트 하트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신은주님께서 아, 라디오 애청자분이신데 청취율 조사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아보셨다고. 여기 못 받아보셨다는 분 되게 많으세요. 에, 진짜 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이분들한테 안 가고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 또 안 오더라도 좀 뭐 포기하지 마시고 올 수도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숙님께서요. 적었어요. 아이러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외치겠어요. 전화 오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전화 오면요. 꼭 저희한테 응디 저 인증샷 보내요 하면서 전화 받은 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3님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국밥집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비타민 음료 나누어드리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홍보하고 있어요. 저의 작은 노력으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이거 뭐 제가 비타민 음료 나눠드리라고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비타민 음료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다니요. 아유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진짜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바글 그냥 줄을 서도 끝이 없게 그냥 터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와 국밥집 대박나라. 저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반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래오래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응원을 또 해주시는 거겠죠. 지아 그러시려면은 또 제가 알려드려야죠. 반제분들 지금 핸드폰 가까이 두고 계시죠? 방송 들으시다가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얼른 받아주셔서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 뭐 들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들었어요? 하고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애청자 주간을 맞이했어. 오늘도 이벤트 진행할게요. 첫 번째 이벤트는 응디의 라이브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물찾기 이벤트 준비해놨어요. 오늘도 1부에 나가는 노래 중에 귀여운 효과음을 숨겨놨거든요.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귀여워. 고양이 소리예요. 고양이 소리. 이거는 뭐 굳이 안 틀고 제가 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소리. 그러니까 1부에 나가는 노래 중에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 제목 뭐야?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면서 참여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 50분! 무려 5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하,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요. 뭐 다른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커피거든요. 우리 또 활력이 되는. 이렇게 졸리고 힘없고 아우 막 뭐 커피 한 잔 싹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무려 5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금 뭐 하면서 어디서 뭐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기야 반응 사연도 좋습니다. 어머 응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런 사연도 좋아요. 오늘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 5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깐뽀르테.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김용빈의 있을 때 잘해 였어요. 권순미님께서 응디 생산업체 사무실에서 라디오 크게 틀고 듣고 있어요. 언니들이 이번에는 무슨 노래 나올까 기대하는 눈빛이 가득하네요. 커피 한 잔 주시면 언니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한 잔만 드려요? 언니들이 몇 분이신데요? 언니들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잔만 달라니까 뭐 한 잔만 드립니다. 언니들이랑 같이 있다고 좀 언제든 같이 있다고 몇 번 몇 잔 주세요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어찌됐건 뭐 한 잔만 필요하시다니. 임수정님께서 저희는 육개장집에서 일하는데요.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양지고기 찍고 있어요. 아 육개장 맛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육개장에 한번 촥 빠졌다가 거의 뭐 몇 달 동안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육개장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대파를 그러니까 숭덩숭덩 잘라가지고 확 넣잖아요. 아, 맛있겠다. 육개장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7634님께서 반짝이는 가을 햇살 아래서 식물들 물 시중하면서 듣고 있어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봅시다. 가을 햇살 아래 식물들이 어떻게 있길래 물시중을 하긴 뭐 고양이들 또 키우시는 분들도 집사라고 하시고 또 식물들 와 베란다 한가득이네요. 이건 물시중 들만하네요.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까지 꾸미는 거에는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성 와 저 와 너무너무 사랑받은 티들이 난다. 애들이 이게 그 식물들도 알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우 색깔도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요. 빨간색 분홍색. 와 이거 그 친구들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물 줘야 되는 이거 일수도 다르고 물 양도 다르고 그리고 영양제도 또 한 명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또 줘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와 분갈이부터 시작해서 엄청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식물들 시중 들고 계신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요. 7709님께서 눈이 침침해서 글자도 잘 안 보이지만 커피에 눈이 멀어서 문자 보낸다고 난리 났네요. 잠도 오고 먹고 싶다. 그래도 글자 하나도 안 틀리시고 잘 보내셨습니다. 0692님께서 딸과 함께 쇼핑 가는 길 라디오와 함께하니 너무 좋네요. 크, 저는 언제 우리 딸이랑 쇼핑 가는 날이 올까? 아니 물론 뭐 지금도 쇼핑을 가긴 가지만 제가 아무데나 그냥 막 사서 입히지만 본인이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는 때가 오겠죠. 그리고 엄마 이거 입어봐 예쁘겠다 뭐 이런 이런 날도 또 오겠죠. 크, 부럽습니다. 예. 자 또 졸리시다는 분들 일단은 노래를 듣고 올게요. 자, 박현빈의 빠라빠빠 음원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응디 라이브인데 오늘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충청도 버전 오긴 오는겨 준비했어요. 공이로 오는 전화가 오긴 오는겨 이런 의미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려보죠. 박현민의 빠라빠빠에 이어서 응디의 라이브 오긴 오는겨 들려드릴게요.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박현빈의 빠라빠빠에 이어서 응디의 라이브 오긴 오는겨 듣고 왔습니다. 아, 방성경님께서 가고 있은 게 기다리소. 가을의살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 안 울 수가 없을 듯. 아, 맞습니다. 은간의 전국팔도 앨범에서 오늘 라이브 처음 불러봤어요. 확실히 좀 어렵긴 어렵네요. 충청도 사투리로 만든 충청도 버전 오긴 오는겨였습니다. 충청도가 전쟁 났을 때 중간에서 그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 그 중간에 이렇게 조금 있어가지고 피난을 가시는 분의 그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남편도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상황이 돼서 왜 아직도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자, 김은길님께서 어쩜 저리 작은 체구에서 저런 노래가 나오는지. 방문자님께서 라이브 정말 잘하시네요. 라디오 듣다 콩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그치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셔야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는 또 재밌거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지아, 오늘 총 50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1189님께서 소문 듣고 왔어요. 그제 동네에서 한복 대여 수선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렸어요. 한복 수선하면서 청취해요. 좋아요. 오, 아, 한복을 대여해주고 또 한복을 수선도 하시는군요. 아, 한복을 하긴. 한복은 진짜 그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그거잖아요. 한복은 또 아는 사람만 만져야 되니까 수선집이 또 따로 있군요. 아하. 0968님께서 은디 사춘기라는 말로는 감당이 안 되던 아들이 저녁에 카레를 만들어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들의 마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건지 사무실에 있지만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어머머, 우리 아들이 갑자기 카레를 왜 만들어주겠다고. 보통 이런 제가 좀 감동 바사삭을 조금 드리자면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며칠 뒤에 여자친구한테 그 카레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연습을 보통 집에서 하던데 그거는 또 아니겠죠. 하긴 뭐 근데 여자친구 있으면 또 좋은 거고. 맛있게 드세요. 맛없어도 맛있겠죠. 아들이 만들어주는 카레인데. 아유, 부럽습니다. 네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죠. 김수찬의 남주야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왠지 엄청 잔소리를 들을 것 같긴 한데, 자기는 말이야, 혹시 발 씻을 때 어디서 어떻게 씻어?

0: 여보 나왔어. 아우 배고프다. 아유 피곤하다.
1: 아 당신 왔어요. 배고프죠? 저녁 준비 거의 다 했으니까 손발 닦아요.
0: 알았어. 나 금방 씻고 나오니까 밥 빨리 차려줘. 알았지?
1: 네 알았어요. 아 잠깐만. 잠시만 여보.
0: 어 왜 왜 무슨 일인데 그래?
1: 여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진짜 제발 세면대에 발 올리고 씻지 마요. 알았죠?
0: 왜? 그러면 발 어디서 씻어?
1: 이봐 이봐 나 이럴 줄 알았어. 여보 세면대에는요 손이랑 얼굴을 닦는 거예요. 알았죠? 발은 욕조에 들어가서 씻어야죠. 거기 세면대에 발 올리고 닦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욕조에서 발을 씻어요. 알았죠?
0: 아 나는 뭐 세면대에서 발 올리고 닦는 게 좋던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닦을게.
1: 진짜 세면대는 안 돼요. 알았죠?
0: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뭐 어린애인가. 발을 닦다가 뭐 넘어져 내가. 자, 오늘도 세면대에 발을 올리고 멋지게 발을 닦아볼까. 이봐 내가 이래봬도 꽤 유연한 사람이라고. 자 오른발 다 닦았고 자 왼발 닦아볼까. 으쨔. 뭐야 세면대가 왜 이렇게 흔들리죠. 안돼. 와장창창 구당창창 구랑창창창 쿵짜리 잡아라 고강쾅쾅쾅. 아유 이런. 아우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이거 세면대가 떨어져서 깨져버렸네. 아우 이거 큰일 났다. 아우 아우 아내가 이 소리를 들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돼.
1: 어머머머머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어머머머 당신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여보 화장실 문 좀 열어봐요. 여보
0: 나 괜찮아. 근데 이거 세면대가 안 괜찮은데 이거. 아 여보 이거 아이 또 세면대에 바로 올리고 씻다가 사고 쳤어. 아 이거 뿌지직하더니 와장창 깨지고 말았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세면대가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아 여보 미안해. 저기 내가 진짜 미안해.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 였습니다. 오늘은 조우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당근 착즙 주스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그 아내분께서 세면대 위에 발 올리고 발 씻지 말아요 라고 한 다섯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알았어. 나 그럼 쏘어리네요. 나는 위안해 이러면서 발을 올리고 씻다가 와장창창 쿵짝쿵짝. 진짜 이동훈님께서 세면대에 발 올리고 씻다가 세면대 깨져서 발 다친 친구 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세면대 그거 있잖아요. 부서지면 그 도자기 같은

거잖아. 도자기인가? 도자기 같은 거인가? 그거 깨지면 진짜 날카로워요. 욕조랑 똑같잖아요, 욕조. 예전에 제가 그 욕조를 가는 공사를 했었어요. 깨주 아저씨가 망치 들고 와가지고 욕조를 깨더라고요. 중간부터. 깼는데 엄청 날카로워요.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오, 욕조를 이렇게 깨는구나 하면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날카로워요. 그거 깨지면서 종아리 이런 데라도 혹시나 비워봐요. 큰일 나요. 찢어져요. 8006님께서 안 돼요. 세면대 생각보다 약해요. 맞아요. 그 욕조 아저씨도 얘기했어요. 저한테. 너무 앞쪽에서 계속 서서 씻지 말라고. 이 욕조를 밑에 지지해주는 게 돌멩이 두 개밖에 없는데 보통은 그거를 제대로 안 한대요. 그 시공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받쳐놔야 되는데 너무 앞쪽에서 무게중심이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무게가 자꾸 이쪽으로 쏠리면. 아유 정말. 김경민님께서 응디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인가요? 항상 잔소리 듣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세면대에서 씻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연도 있었잖아요. 한쪽 발 올리고 왼쪽 발 올리고 막 이렇게 씻고 있다가 이렇게 땅바닥을 딱 봤는데 어? 왜 오른발이 밑에 있지? 그 뒤로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대. 그게 마지막 대사였어요. 어? 왜 내 오른발이 바닥에 있지? 올려놓고 발 한쪽도 올리면 큰일 납니다. 에, 아니 그냥 바닥에서 씻으세요. 저는 샤워기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씻는데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1402님께서 샤워기 거치대를 하나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 머리 감을 때도 편합니다. 아 샤워기 거치대. 아 거기 그 요즘은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뚝 달라붙는 거.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럼 벽에 그냥 이렇게 붙이면 샤워기가 붙어지는 거예요. 뭘 따로 설치 안 해도. 0628님께서 응디님 인사드려요. 얼마 전 세면대 교체했는데 기사님이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세면대는 압력을 가하면 큰일 난다면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손만 닦아야 된대요. 사연자 남편님 안 다치신 게 다행이네요. 진짜. 아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깨졌는데 또 씻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우당탕탕 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절대로 그 위에 뭘 안 올리시겠죠. 이렇게 한번 뭐 큰 경험을 해봐야 사람은 깨닫는다고. 좋은 경험 하셨어요. 다치지만 않으셨으면.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은간의 빛나는 드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고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누르시면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지아 노래 듣고 올게요.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그리고 박주희의 왜 가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like, like, speed, like. 사무실에도 like.

빛나는 토르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과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0641님께서요. 응디, 저 지금 새벽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길이에요. 가을바람이 너무 좋네요. 커피 주시면 가을 한번 흠뻑 느껴볼래요. 와,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 새벽에 출근할 때 이제 제법 찬 공기가 좀 들어오죠. 그 외 겨울 냄새 있잖아요. 가을 냄새, 겨울 냄새. 그 차가운 공기, 그 냄새. 새벽에 출근할 때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는 그 냄새 맡으면 좀 약간 막 부지런히 내가 뭐 그 아침에 움직이는 듯한 뭔가 그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7119님께서 캠핑카로 제주도 여행 중인데 콩으로 듣는 중인데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응디 목소리도 좋네요. 이야, 캠핑카로 제주도 여행하면 무슨 기분이에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막 가다가 아 여기 좋네 하고 그냥 차 세워가지고 그 뒤에다 그거 뚜껑 열고 그냥 누워가지고 바람 들어오는 거 느끼면서 누워있다가 그냥 그 앞에서 뭐 해먹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좋네요. 아 물론 캠핑카가 서야 되는 곳이 있겠지만 아, 진짜 나를 어디로 이동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는, 와 너무 부럽습니다. 주인님께서 친정 엄마랑 찹쌀떡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찹쌀떡보다 응디 목소리와 선곡이 더 쫀득한 거예요. 쫀득쫀득한 응디 목소리 2부에도 이어집니다. 자,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할게요. 자, 고양이 소리가 들어간 정답곡은 뭔가요? 정답곡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박현빈의 빠라빠빠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1부 끝곡으로 마이진의 몽당연필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정체는 돌발 구간과 작업 구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에서는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 면원 일대로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인천 쪽으로는 양재에서 용인 사이와 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양화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청담대교부터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문희옥의 평행선 띄워드렸습니다. 아하, 8874님께서 늦둥이 고1 아들은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안 하고 내 집, 엄마를 내 엄마라고 해서 참 듣기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 내 엄마, 내 집, 우리 집, 우리 엄마, 오, 내 엄마, 오, 오, 듣기 진짜 이게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내 엄마. 3691님께서 점심 먹고 오후 근무 중인데 식곤증이 오나 봐요.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하, 점심 먹고 이제 오후 근무 한참 되죠. 시작하셨는데.

0: 센스가 넘치시면 어떡해요.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자, 똑똑똑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모레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2부에 빛나는 초대석 육아남 특집으로 마련했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육아하고 있는 육아남들입니다. 박현호, 슬리피, 원혁 씨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50분이에요. 오늘 5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참여 계속 해주시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람 만나볼게요. 이효은님께서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신청곡도 들려주시나요? 정현우의 사랑이 고장났어요가 듣고 싶은데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가 고장났나 봐요. 그냥 듣고 싶습니다. 졸음이 없어지게 들려주세요. 그럼요. 뭐 갑자기 생각난 것도 괜찮고요. 일주일 전부터 생각하신 것도 괜찮고요. 1년 전부터 생각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듣고 싶어 틀어줘요 하셔도 저희는 띄워드립니다. 0787님께서 요즘 손주 사랑에 푹 빠진 할머니 반짝입니다. 태어난 지 50일 된 우리 손주가 얼마 전에 머리를 밀었답니다. 사위가 집에서 직접 밀어줬다는데 동글동글한 머리가 꼭 작은 도토리 같지 뭐예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보고 또 봐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유한결, 할머니가 많이 많이 사랑해. 은디, 우리 한결이의 건강한 앞날을 위해 신나게 풍악을 올려주세요. 김희재의 풍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도토리, 작은 도토리 같은지 우리 한번 볼까요? 아기가 저한테도 지금 사진이 도착을 했는데 저 보시는 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게 저도 사실 배냇머리라 그러죠. 배냇머리를 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걸 밀까 말까 밀까 말까. 근데 요즘은 또 안 미는 분들도 계시나 그래서 뭐 미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뭐 선택이라고 하셔가지고 머리가 진하게 잘 나려면 밀어야 된다 하셨는데 저희는 안 밀었거든요. 아우 봐봐요 봐봐요. 어디로 갔어? 더 없어졌어. 아유야야야. 아우 이뻐라. 어떡해. 태어난 지 50일 됐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진짜 여기를 바싹 밀었는데 그 왜 아빠들이 이 그 집에서 그 기계로 머리 미는 기계로 직접 밀어주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무서워서 못하고 아빠가 참 대담하신 것 같아요. 참 예쁩니다. 예, 동글동글 작은 도토리 같아요. 이쁘게 잘 클 거예요. 자 노래 띄워드리고 저는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올게요. 정연우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김희재의 풍악.

조사 기간에도 우리 반제이분들 손 잡아드려야죠. 우리 반제이분들은 응디를 위해서 공의로 오는 전화 열심히 받아주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더 꽉,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수요일에 찾아왔어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응디와 반짝이 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응간의 빛나는 드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요, 간장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죠. 7564님께서 응디, 카풀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가 빨린다거나 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가 이 카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받았었죠. 그때마다 우리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죄송하지만 카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직장 상사한테 말 좀 그만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좀 갑시다라고 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같이 안 타는 게. 그 아침에 뭐 핑계를 댈 건 많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게 거짓이라는 게 티가 나도 아 그냥 내가 좀 불편하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 아니 너 내가 불편해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뭐 따지고 들 사람은 없으니까 뭐 이제 아침마다 어머니 집 거기를 뭐 들려서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처제 우리 처제랑 뭐 저거 해야 된다거나 뭐 옆집 아저씨가 같이 가자 했다거나 뭐 아무 핑계라도 그래서 너무 아쉬운 표정으로 아, 선배님 제가 그 진짜 그 상사님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오래오래 같이 타고 오고 싶었는데요 하면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기회 되면은 또 다시 나중에 카풀 합시다 하면서 말을 잘 하면 되죠. 하미경님께서 카풀 하지 마세요. 각자 가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연히 불편할 거 아닌데 거절을 못 하신 걸까? 나 같으면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또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직장 상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뭐 몇 번 타고 다녔으니까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왜? 안 돼! 뭐 이러시면은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럴 수도 없고. 김동북님께서 저는 라디오를 들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재밌는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같이 가시나 봐요. 같이 가는데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카풀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탈 없이 가시지만 이렇게 한 번씩 너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뭐 차를 너무 더럽게 쓴다거나 저번에 뭐 그러신 분이 있었죠. 그걸 막 자꾸 거기서 뭘 먹는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불편하면 안 되죠. 김도래님께서 아침 운동 가느라 빨리 회사 간다 해요. 그치. 그런 것도 괜찮다. 아침에 제가 그 수영을 끊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 저번에 핑계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수영을 같이 다니자 해가지고 아침에 수영을 갔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나오는 어머니와의 수영 괜찮습니다. 잘 피해보세요. 5319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단감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가을이 단감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동안 힘들게 키운 단감을 출하 중인데요 평소에 연락 한번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야 잘 지내냐? 나 도매가로 단감 두세 박스만 줄 수 있지? 우린 친구잖아. 이러는데 진짜 너무 얄밉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들게 농사 지은 걸 저는 알잖아요. 근데 친구의 연락이라서 거절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응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이소. 거절하지 마세요. 파세요. 제 가격 말고 더 비싸게. 도매가로 말고 소매가로 파세요. 뭐 팔면 좋지. 어찌됐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키운 단감인데 그거를 뭐 헐값에 줄 수 있나요? 원가가 아니라 그대로 소매가에 드리세요. 그리고 이 가격 맞아? 이렇게 하면 맞아. 그 돈이야 줘 이렇게.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고 그 친구한테 파세요. 절대로 싼 가격에 주지 마시고 원래 가격대로. 그래서 싸게 준 거 맞냐 이러면은 아이 뭐 그 가격 다 받을 것만큼 이렇게 받는 거야. 그냥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인심 쓰는 하면서 파세요. 많이 파세요. 그 친구한테. 근데 꼭 이거를 뭐 굳이 그대로 이렇게 얄미운 친구한테 일부러 막 가격을 막 깎아가지고 싸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제 가격 받고 파시면 됩니다. 김명아님께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그니까요. 김명아님께서 밉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감 뭐 어디 뭐 선물 줄 때 생겼나 보지.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잠깐만 내 친구 엄마 아빠 거기 하는데 아 이거 싸게 받을 수 있겠다. 잠깐 내가 전화해볼게. 이래가지고 연락도 평소에 안 하는데 막 그러는 거잖아요. 김은희님께서 아유 얄미워라. 계약 판매해서 없다고 하세요. 아니면 미리 예약 받아서 다 팔고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파세요. 소매가로 도매가 말고 소매가로. 맛있게 먹어. 이건 싼 거 맞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럴 거면 사지 마. 그럼 아니. 이러면서 사겠지.
많이 받고 파세요. 아유, 얄미워.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그리고 김혜연의 나쁜 사람.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김혜연의 나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반짝이 분들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줘 있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커피 쿠폰 50분께 드린다고요. 지금 제가 그 꼭 사연 아니고요. 반응사연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리액션 하시는 거. 그런 분들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가 뭐 노래 들으시고 뭐 AI 노래 들으시고 뭐 그때도 반응사연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추첨해서 50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반응사연 보내주세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우람님께서, 응디 저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10명과 매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이었기 때문에 10명 모두 남자친구들이죠. 매년 10명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다들 이날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날짜를 맞춰서 약속을 잡는데요. 원래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쯤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체 채팅방이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얘들아, 우리 언제 모을까? 다들 언제 시간 되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번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10명 중에 저랑 다른 친구 둘만 미혼이고 8명이 다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 말고 다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뺀 9명의 친구들이 아내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만날 때마다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래서 집에 늦게 돌아오는 걸 걱정한 아내들이 이럴 거면 우리도 같이 만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여자친구가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모임에 대한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참나,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아무리 제가 솔로여도 그렇지 저한테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결혼 못한 것도 서럽고 여자친구 없는 것도 서럽고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소외되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응디 제 손잡고 위로해 주세요. 아, 이거 굉장히 서운하겠네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 10명과 매년 가을바람 불어올 때쯤에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우물쭈물.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단체 채팅방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9명이? 따로따로 한 명씩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머,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럼 전화로 했나? 그럼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으려나? 근데 보통은 그 커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 솔로인 친구들도 그냥 같이 가지 않아요? 뭐 어차피 다 아는 사이고 그 와이프분들도 다 아는 사이고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그냥 다 같이 가서 노는 곳에 와이프분이 오는 거니까 그냥 다 같이 놀지 않나? 뭐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냥 미리 연락해서, 아, 이번에 그 우리 와이프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말고 부부 동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같이 갈래? 불편하겠나? 아니면은 너도 뭐 누구 한 명 그 저기 같이 모시고 올래?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우리끼리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물쭈물 이러고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눈치 보고 있다가 이미 약속을 잡아놨다는 건 너무너무 서운하죠. 전혜라님께서, 그렇다고 연락을 안 하는 건 배신이죠. 그니까요. 매년 만났는데. 우미숙님께서, 솔로라서 외로운데 부부 동반이라 너무하네요. 이소영님께서, 서운할만 하네요. 여자친구 한 명 소개해 주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와이프분들 친구 한 명 소개해 주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외롭지 않고 나는 여자친구 없는 거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나는 혼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정말 해피 라이프인데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다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부부들끼리 아이들이 있는 집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 보면은 그때 약간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그 좀 가정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뭐 그거 소외감 느낀다고 결혼 생각도 없는데 결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김계월님께서, 사연자분 근데 부부 모임에 껴봐야 소외감만 더 느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라도 하려고 그러지. 아 그래 너네끼리 만나 하고 내가 쿨하게 보내주는 게 낫지. 어?
너네끼리 만나기로 했어? 이건 조금 기분이 많이 상하잖아요. 노재영님께서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갈 건데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아유 어떡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여자친구를 빨리 만들던가 아니면은 솔로들끼리 모임을 다시 어디 뭐 만들어야죠. 근데 또 그 제가 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솔로의 모임은 웬만하면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반제분을 위해서요.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습니다. 제목은 솔로라고 빼지 마라. 짝 없어도 내 인생은 반짝반짝 빛난다 송. 자 바로 들어보시죠. 어 뭐야 외로워 어 왜

0: 놓치지 마라 짝 없어도 내 인생은 반짝반짝 빛난다 송.
1: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어이 시구나 아저씨구나 벼슬이드냐 결혼한 게 벼슬이냐 아유 정말 노래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노래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그 정식으로 있는 음원이 아니라요. 저희 그 박 PD님께서 이 사연자분의 그 사연을 바탕으로 AI로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을 위로하기 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노래입니다. AI가 부른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것 같죠? 아니, 점점 AI가 노래를 점점 잘 불러 실력이 점점 들어요. 이 노래 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김경수님께서 아따 곡목이 기네요. 네, 곡목은 원래 길었어요. 매번. 뭐 설거지 얘기 나오면 나만 설거지하나 내 손이 다 부르틀겠다 뭐 이런 엄청 길죠. 네. 김명애님께서 음악은 전혀 안 외롭고 신나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로서 나는 해피라이프를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빼고 이렇게 가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혼자 뭐 잘 즐기는 그런 내용 같아요. 손성은님께서 얼쑤. 이소연님께서 서러운 거 맞아요. 서러워요 서러워요. 그 노래가 서러워요. 1009님께서 야 노래 죽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노래 엄청 잘 나왔는데요. 정승현님께서 노래가 흥이 나서 전혀 외롭지 않네요. 역시 박PD님이네요. 김춘하님께서 가사가 귀에 쏙쏙이네요. 우프지만 얼씨구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효은님께서 트롯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노래도 있군요. 일하다가 완전 빵 터졌어요. 트롯이 진정 인생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AI 송이 어찌됐건 저작권 이슈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내 노래다 하고 발매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서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이 AI 시대가 이 노래로 이렇게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지 않나요? 솔로라고 빼지 마라 짝 없어도 내 인생은 반짝반짝 빛난다 송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솔로분들 화이팅! 그리고 그 모임은 이제 없애세요. 부부동반 모임으로 바꾸라고 하세요. 안 가 안 가.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송민경의 나는 솔로, 남진의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오다!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훅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커피 쿠폰 50분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 42분이세요. 8개가 남잖아요. 저희 절대 이거 빼먹지 않습니다. 8분 다음 주에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9736님께서 이야 청취율 조사에 5분 이상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9736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죠? 공이로 오는 전화 잘 받아주세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오늘 끝곡으로 허천미의 사랑의 자판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꾸준히 사고가 잇따르면서 곳곳으로 정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신리 1터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김제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도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뒤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 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신월천교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아래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바다 여의도 일대 지나기가 많이 힘겹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엊그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노벨 경제학상. 미국 콜롬비아대의 마이클 우드퍼드 교수가 받게 됐는데요. 우드퍼드 교수는 그날도 덤덤하게 학교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신이 났겠죠. 박수와 환호로 교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날 예정된 시험은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 기대했는데 좋다 말았다.

상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건 정말 대단하죠. 이 정도 경사라면 온열 시험 취소되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했을 학생들은 작은 실망,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정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저 콩디입니다. 라라 가족의 기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DJ. 오늘도 이런 DJ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실 거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한철 씨, 박세별 씨가 함께한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래요.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일까지 바짝 춥다고 해요. 이런 날씨에 찬바람 한번 살짝 들어오면 감기 싹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조심 또 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6185님 콩디 어여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랜만에 회사에서 듣습니다. 왜 이리 사는 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 아주 바쁜 그런 시대를 많은 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내셔야죠. 파이팅입니다. 10월도 중순이네요. 세월 참 빨라요. 그치 콩디 하셨습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하미경님 안녕하세요 콩디.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요 하셨습니다. 우리 하미경님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영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아파요.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감기를 이미 걸리셨어. 이은영님. 어여어여 감기하고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좋은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여어여 떼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일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이 계절을 만끽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됩니다.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깐뽀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엔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궁금합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를 폭탄을 쏴주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전혜라님 반갑습니다. 엄마 심부름 왔는데 여기 편의점에 콩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혜라님 보내주셨어요. 그 편의점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님 부산 추워요. 부산도 추워. 따끈따끈한 돼지국밥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 또 부산 돼지국밥 근사하죠. 아우 침이 도네. 그리고 이승민님, 뽀니님, 저 아파트 예비 입주자 순번이 5위 안에 입성했어요. 꼭 입주자 확정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Fingers crossed.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줄리아님, 콩디 시골에서 밤을 따와서 밤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까니까 손가락이 은근 아프네요. 대놓고 아픈 거 아니에요? 몇 개 깠는데 저는 엄청 아프던데. 잠깐 휴식기를 가지며 라라랜드 들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줄리아님 문자 주셨고, 날씨도 좋고 놀러 가고 싶은데 현실은 가게 지키는 소상공인입니다. 배달 주문도 없고 매장에만 라라랜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대박나셨으면 좋겠는데. 응원하겠습니다. 4835님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문성형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요즘 학교에서 썸을 타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조금 편집하겠습니다. 매일 카톡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슬슬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며칠 전 그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고구마 좋아해? 나 완전 좋아하지. 그럼 내일 기대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대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흙 묻은 생고구마가 10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농사 지으신 거야. 완전 맛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참, 고구마 다 먹으면 또 말해. 가져다 줄게. 아무래도 이 친구와 사귀면 평생 고구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성 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썸을 타는 남학생이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름은 남자 이름이죠. 문성혁.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소박한 주인공입니다.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아는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사랑을 오래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이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문자를 보면서 아주 소박하고 풋풋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꼭 썸에서 진짜로 사귀는 그런 연인 사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형님,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연주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29살 워킹맘 연주화입니다. 항상 문자로 보내는데 이렇게 글로 사연을 남겨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남기는 거 맞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띄었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임신, 출산을 하고 연달아 두 아이를 육아하며 지내다가 첫째가 4살쯤 전공 살려서 첫 직장에 취업 성공했습니다. 어느덧 그 시기가 지나 워킹맘 1년 차가 되어갑니다. 벌써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년이라니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너무 대견스러운데 자랑할 곳도 없고 콩디님께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연주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대견하십니다. 칭찬받아 아깝지 않은 그런 주인공입니다. 우리 연주하님.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아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혜원님 보라돌이 콩디 오셨다 하시면서 맞습니다. 저 오늘 보라색 상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고혜경님도 아, 늘 따뜻하다 이쁘다 저를 맞이해 주십니다. 고혜경님 예쁘고 따뜻한 콩디 하셨고 이저목님 오늘 날씨 참 좋으네요. 콩디 출첵했습니다 하셨어요. 이연정님 오셨습니다. 언니 보라색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혜진님 보라색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콩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현무님 여의도의 보라보라 뽀니 누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말을 또 걸어주셨습니다. 김효숙님 김경숙님 이승민님 그리고 심은영님 언니 보라색 후드티 예뻐요. 보라보라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연님도 아주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분이 끼어들기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 씨하고 이소은 씨가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욕심쟁이.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보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다,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를 보통이라고 하죠. 일반적이고 흔한 것, 그걸 보통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이라는 기준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 평범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난 괜히 외로워지는 것 같죠. 라라벨 오늘 주제,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

라라벨 오늘 주제입니다.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은 무엇인가?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원칙, 나만의 습관? 고집? 이런 거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별나다, 별나 싶어도 나한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안 지키면 괜히 찜찜한 그거, 여러분들도 있으십니까? 아, 라면은 무조건 냄비째 먹어야 제맛이다. 진짜 그렇죠. 그릇에 옮겨 담으면 뭔가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냄비째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TV 볼륨을 꼭 짝수, 뭐 17, 19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홀짝에 예민한 분들. 그리고 붕어빵은 무조건 꼬리부터,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샤워할 때는 반드시 머리부터 감아야 된다, 이런 또 고집, 나만의 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무조건 구석자리를 찾는다. 나 그런 것 같다. 구석자리 찾는 것 같아. 그리고 계란후라이는 무조건 반수, 노른자 터트리는 사람하고는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것들,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유난스럽다, 피곤하게 산다 하겠지만 이상하게 이것만큼은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라라 가족들의 별나고 희한한 고집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 햄버거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샤크라의 난 너에게, 베이비 복스의 Why?

샤크라의 난 너에게 베이비복스의 Why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진숙님 잠잘 때 방향은 무조건 남쪽 방향으로 머리 방향 둡니다. 왠지 다른 방향으로 자면 아픈 느낌이 들어요. 수맥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최수연님 라라벨 저만의 이상한 고집은요. 과자를 먹을 때 꼭 부서진 것부터 먹고 그래요? 마지막에 제일 예쁜 모양을 먹어요. 저랑 완전 반대네. 저는 부서진 거 안 먹고 예쁜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인데 안 부서지고 예쁜 완전한 모양은 아껴 먹고 싶어요. 이러면 꼭 뺏기던데 누군가한테. 안 부서진 과자들 남겨진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최수연님 보내주셨어요. 나만의 원칙. 김유진님 지갑에 넣을 때 인물 그림이 앞으로 오게 넣고 옷걸이에 거는 옷도 한 방향이어야 해요. 강박증일까요? 하셨는데 이런 분들 꽤나 많죠. 인물 쫙쫙쫙 맞춰서 지갑에 넣어두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옷걸이 걸 때 옷도 한 방향으로 저도 그렇게 거는데요. 그럼 나도 강박증이야? 우리 김유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서경혜님 종이나 과자 봉지 버릴 때 빡 구겨서 버리는 거 싫어해요. 응? 쪽지 접듯이 작게 해서 버려요. 아 진짜 학창시절 친구들하고 쪽지 보내던 습관 아직 못 버린 걸까요? 크크크 하셨어요. 부피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8363님 종이컵이나 컵라면 먹을 때 꼭 접합 부분으로 마십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 부분으로 먹는 게 좋아요. 이유가 없어. 그리고 8366님 저는 팥빙수 비빔밥처럼 비비는 사람과 못 먹겠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는 이 팥빙수 진짜 막 다 비비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저를 탁 맞거든요. 하하 모양 흐트러지게 하지 말라고. 저는 이 겉에서부터 이쁜 모양 그대로 살려가면서 밖에서부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막 비비는 친구들 있어. 우리 8366님 저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윤찬희님 저는 치킨을 먹을 때 꼭 다리부터 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리를 남겨요. 그럼 누가 먹을 거 아니야. 제일 맛있는 건 아껴뒀다가 먹어야 행복하거든요. 이러다가 뺏긴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배불러서 그치? 거봐. 배불러서 못 먹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아껴둔답니다. 윤찬희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구나. 저는 제일 맛있는 부위 먼저 먹어요. 먹다가 진짜 왜 이렇게 헛배가 부르지 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있잖아. 근데 이쁜 거 맛있는 부위 남기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맛있는 부위를 먼저 챙겨 먹는데 반대인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오종현님,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스 앞자리 창가에 앉아요. 아, 버스 앞자리 창가에. 근데 이런 자리가 매번 나냐 말이죠. 그리고 유연희님은 술 못 드시는 뽀언니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주종, 용량 상관없이 일단 따면 다 마셔야 해요. 술 남기는 거 너무 찝찝해요. 유연희님, 전 술을 못하지만 술자리를 참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진짜 술 남기시는 거 못 보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맑은 물이 뭐가 아까울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었었는데. 7214님,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신발은 왼쪽부터 신어요. 예전에 오른발부터 신었다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부터 저만의 징크스가 됐구나. 저만의 고집이 되었습니다. 7214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밥 먹을 땐 또 왼손도 써요. 그리고 뭐 할 때 뭐 종이 오릴 때 그것도 왼손으로 쓸 때가 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을 좀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양손에 좀 가깝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혜진님은 못 박는 날과 이삿날은 무조건 손 없는 날로 선택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시는데 이삿날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잡아야 한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서부터 저는 이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어야 귀신이 귀신이 안 온다는 것 같아요. 이혜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귀신이 안 오는 것 같아. 귀신이 무서워. 김예준님은요, 주차할 때 항상 가운데 자리를 찾아서 주차하기. 사이드 쪽에 세우면 뭔가 일이 안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오, 중요한 날에는 꼭 가운데 정중앙 자리에 주차하기. 당근케이님도 보태주셨습니다. 순댓국. 뽀얀 곰탕 먹을 때 절대로 깍두기 국물 넣어 빨갛게 안 먹어요. 네버. 담백한 국물 먹으려고 먹는 게 사골 국물인데 왜 김치 국물 넣어 지저분하게 만드냐고요. 박 부장님, 저한테 빨갛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당근 케이크님 보내주셨어요. 8366님, 저는 소개해드렸죠. 팥빙수를 비빔밥처럼 비벼서 먹는다. 김혜라님, 저는 꼬들라면 좋아합니다. 그쵸? 뿌른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꼬들꼬들한 라면 좋아하는 파도 있습니다. 한번 좀 받아볼까요? 꼬들라면 좋아하세요? 확 풀어진 라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꼬들라면에 한 표. 우리 유피디님은? 상관없어요? 풀어져도 상관없고 꼬들거려도 상관없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은? 뿌른 거? 왜요? 오히려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포만감. 우리 박 작가는? 꼬들. 우리 박 작가는 왠지 저랑 같을 것 같았어요. 꼬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먹을 때 제 거 면 먼저 넣고 담고 가족들 거는 더 끓여서 먹어요. 요런 또 불편함이 있겠네요. 2차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면 먹을 때도. 이혜라님이 아니라 김혜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뚜빠뚜빠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뚜빠뚜빠 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읽지 않은 빨간 숫자 떠 있는 거 못 봐요. 아우 독특하시다. 남편분의 읽지 않은 카톡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지워주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0185님 그리고 김진희님 치킨은 순살이 아니라 무조건 뼈 있는 걸로 먹어요. 치킨은 뼈 치킨이 진리다. 우기면서요. 순살은 치킨이 아니라 너겟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거 언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순살파인지 아니면 뼈치킨인지. 나는 순살파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골라내는 거 조금 싫어해요. 허수진님 제 고집은 라면 끓일 때 무조건 냄비에 물 넣어 스프 먼저 넣어야 해요. 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라면 국물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신랑은 스프를 먼저 넣든 늦게 넣든 그게 그거래요. 절대 never, no, no, no. 무조건 먼저요. 허수진님 보내주셨습니다. never야, no, no, no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꼬들이 라면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세입니다, 우세. 뿌른 라면은 이거 뭐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공님 침대에서 일어날 때 꼭 침대 왼쪽으로 내려와야 그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와야 셀리의 법칙이고? 우리 이공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탁기 돌릴 때 행군 버튼 3회 무조건입니다. 그래야 행군이 깨끗할 듯 싶어요 하시면서 이혜진님 보내주셨고 우미숙님은 생선은 튀기지 말고 찜을 하자. 기름이 들어가면 몸에 해로울 것 같아 묵은 김치 넣고 항상 찜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찜이 맛있기도 하죠. 그리고 구이가 또 땡길 때도 있어요. 7214님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8786님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요. 밥심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든요. 바빠도 절대 굶지 않아요. 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 여러분들에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마음이 급해서 자꾸 씹는 거예요. 8786님 일단 적어놓고 제 친구 중에 술은 항상 홀수를 시켜야 한다고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항상 꽐라가 됐나 봅니다. 이주상님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내기의 도청장치 준비했습니다. 이메일 이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뽑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사연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랜드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필.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와 진짜 오늘 문자 장난 아니네요. 아, 소개해드릴 분은 너무 많고. 8006님, 과자 비닐봉지 접어서 버리면 분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저희 동네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백수비님은 저는 TV 딱 틀었을 때 영화나 드라마가 이미 5분이라도 방영이 시작했으면 안 본대요. 꼭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송현우님은 제 고집은 김밥 먹을 때 무조건 꽁다리부터 먹어요. 어, 저랑 김밥 먹으면 싸울 일 없겠어요? 저는 꽁다리 안 먹는데. 그리고 1331님, 요즘 귤 많이 나올 철이잖아요. 저는 남이 까준 귤을 못 먹어요. 괜히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갔다. 아,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서 싫어. 결벽증도 아닌데 많이 이상하죠? 응. 1331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8190님, 계란은 꼭 완숙으로 익혀 먹고 삼겹살은 대패처럼 얇은 걸로 바싹 익혀서 먹어요. 삼겹살 먹고 싶다. 그 외에도 7515님 보내주셨고, 뱅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7214님, 허수진님, 0185님, 김진희님, 8786님, 송연우님, 백수빈님, 그리고 아까 제일 웃겼던 1331님 제가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2부에 I'll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사고 구간이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독립기념관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 옥산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 서초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줄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동수원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남한성 요금소 광장부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가산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사랑하기 때문에
13: KBS.
1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서문탁 씨의 아주 매력 있으면서도 힘있는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사슬 듣고 왔어요. 자, 퍼진 라면. 순간 꼬들 라면. 퍼진 라면이냐 꼬들 라면이냐 생각나서 받아봤는데 아우 8대입니다. 8대. 꼬들이 8. 퍼진 라면 2. 아주 압도적입니다. 꼬들이. 이 중에서 송태숙님, 전진숙님, 가을햇살님, 황지원님, 유명희님 요분들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0% 한 20% 차지하지만 퍼진 라면도 좀 드릴까요? 전병국님 그리고 너를 위해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두 분 또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라면 퍼진이냐 아니면 꼬들이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한 문자 보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쫑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콩콩콩콩콩콩콩 되겠습니다. 무려 8글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좀 불안합니다만 우리 라라 가족들이 진짜 잘 찾아주셨어요.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다 모아보면 8글자? 뭐 9글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8글자 노래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요, 팝, 샹송 뭐든 상관없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자, 콩디가 듣고 온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여러분 잘 세워보세요. 먼저 노래의 주인공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되겠습니다. Oops, I did it again. 어때요?

오늘 8글자 노래 만나고 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그랬더니 우리 김무진님 너무 껴맞춘 것 같아요. 크크크 하셨는데 맞아 맞아 오늘 일부러 재밌으라고 껴맞췄어요. 이 곡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맞죠?

박용필님, 김은희님, 여덟 글자 이 노래 생각나셨어요? 현진영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오늘 콩디 복장과 딱 어울려요. 아 그렇네, 뒤집었으면. 오늘 콩디 후드티 입고 오셨는데 딱이에요 하시면서 은희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딱 떨어지네.

김미영님, 신경민님 달리면서 콩으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8031님, 언니 오늘 틀어주시는 거죠? 9184님, 콩디와 여덟 글자 하니까 단박에 떠오른 노래 임재범, 그리고 박정현 씨가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여덟 글자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조금 꾸겨 넣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그리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이렇게 두 곡을 데리고 왔고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케이트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임재범 박정현 씨가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아주 딱 떨어지는 여덟 글자를 골라주셨습니다. 류동남님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 부활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고요. 이수빈님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갑자기 떠올랐다 하셨어요. 그리고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승훈 씨의 노래 하이정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며 마마무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49968님 그리고 황지연님은 짜짓기의 대마왕 라라랜드 그쵸. 근데 저를 닮으신 분이 있습니다. 9966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 학원 통학버스 기사인데요. 항상 애들한테 라디오 들려주며 함께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 신청곡 뭔지 알아요? 리버스 오브 바빌런 보니엠의 노래죠. 여덟 글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백정원님은

Living on a Player. 여덟 글자 맞죠? 하시면서 본조비 노래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모던아켓의 Can take me I of you. 5610님 김우님은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여덟 글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은수님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love me. 여덟 글자 딱 맞죠? 하시면서 아, 다들 저를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33님 쌀쌀한 날씨 콩디와 꼭꼭 같이 듣고 싶어요. 샘 스미스의 I am not the only one. 아, 이거 은근히 재밌네.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노래 조일레님.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이건 일곱 글자인데 어디를 늘려서 채웠어야 할까요? 그리고 박순자님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그리고 8331님은 저요 저요 김현우 씨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거 생각났다고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20님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신청해요. 여덟 글자 노래니까 이 노래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4777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토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오우.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20대 때 친한 친구 성은이와 더블 데이트를 자주 했었다. 남자친구들이 둘 다 한 살 연하라 남자들끼리 서열 정리 같은 게 필요 없어서 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으니 성은이 남자친구가 진짜 정말 연예인급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내 남친. 우와, 키가 몇이세요? 성은 남친. 네, 저 183입니다. 내 남친. 와, 정말 크시네. 윗동네 공기는 다르죠? 내 남자친구는 속도 없이 처음 만난 날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 아무튼 그렇게 넷이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교회로 드라이브도 다녔다. 그런데 이상하게 넷이 더블 데이트를 하고 나면 멀쩡하던 내 남자친구가 좀 달라 보였다. 평소에는 나름 귀엽고 괜찮은데 성은이 남자친구 옆에만 서면 왜 이렇게 오징어가 되는지. 한 번은 넷이서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성은이 남자친구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멋있었다.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눈을 반쯤 감고 있거나 입을 어정쩡하게 벌리고 카메라를 안 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다. 나, 자기야, 사진 찍을 때 어정쩡하게 웃지 좀 마. 이상하게 나왔잖아. 남친 왈, 어디 봐봐. 에이, 뭐 생긴 대로 나왔구만. 넌 예쁘게 잘 나왔잖아. 그럼 됐지 뭘. 한 번은 넷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 앞에 서 있는 성은이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화보를 찍고 나온 모델 같았다. 근데 여자들이 모두 한 번씩 쳐다보는데 쪼르르 달려간 성은이 어깨를 감싸안는 그 남자를 보며 주변 여자들이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성은이를 보는 그 짜릿한 시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은이가 늘 하는 말이었다. 아니, 길을 갈 때 남자친구한테 넋을 놓고 있던 여자들 있지. 그런 여자들이 나를 보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헐, 네가? 헉, 너야? 이러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든다니까, 짜증나게. 나는 말했다. 야, 미남을 만나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것도 못하냐? 아유, 어디서 배부른 소리야. 아유, 진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은이의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다. 어? 드디어 봤네. 어? 너 이러기야?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문자는 왜 자꾸 씹는 거야?

0: 나 있잖아. 어, 살다 살다 별 경험을 다 했어.
1: 왜 이래 너? 너 울어? 왜 울었어? 무슨 일이야? 민석 씨랑 싸웠어?
2: 당장에 성훈이를 만나러 갔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성훈이.
0: 걔가 양다리였어. 우와.
1: 어느 날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3: 저기요, 저 정민석 여자친구인데 이성은 씨 맞죠? 이런다? 그러더니 저 3년째 사귀고 있거든요. 민석이 만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
1: 그 여자 뭐야? 야, 그걸 참고 들었어?
3: 나는 처음에 무슨 장난쳤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뭔 소리냐고 했더니 지들끼리 놀러 간 얘기, 민석이 친구 만난 얘기까지 막 하는데 딱 맞더라고.
1: 그래서 민석이는? 그 자식은 뭐래?
3: 잠수 탔어, 그 자식. 문자 하나 달랑 왔어. 미안하다고.

얼마 전 나는 오래된 수첩에 붙어있는 스티커 사진을 발견하고 거실로 나갔다. 연우 아빠, 여기 이 사진 좀 봐봐. 성훈이 남자친구 기억나? 봐봐. 아, 그 배우? 응, 배우 뺨쳤지. 에이, 뺨까지 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친구 양다리였다며.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얼굴값 한다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남자는 역시 우리 연우 아빠처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참하게 생겨야 된다고. 됐어, 잘생긴 남자만 얼굴값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린 오래된 스티커 한 장을 보면서 옥신각신하며 저녁을 먹었다. 성훈이는 그 삼각관계 트라우마로 살짝 연애를 쉬다가 결국 또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복도 맞네 마음고생 좀 하다가 결혼에 성공했다.

어떤가요? 정은혜님의 사연에 이어서 박지훈 씨의 Still Away 듣고 왔습니다. 우리 민경님 역시 얼굴값 했구만 하셨고 이걸 또 찰떡같이 연기 잘하는 콩디 그리고 윤의지님은 성은이 남친 잘못했네 하셨고 영수님은 키는 적당한 게 좋아요. 얼굴도 그냥 평범한 얼굴 좋아요 하셨고 그리고 홍상영님 연기력 어쩔? 브라운관 복귀하시죠 블랙콩디 하셨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라고 결국 결혼해서 좋다고 3870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408님 이렇게 우리 남편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겨야 했어요 라고 7408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작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매일 열연으로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알면 됐어 우리 박 작가. 그리고 오늘 8글자 아 이거 좀 재밌으셨나 보네. 콩콩 디스크 잡기 우리 김미영님 저는 포기할래요. 머리 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영님 머리 지났어 미안해요. 그리고 강동원님은 9글자인데 거짓말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커졌죠. As long as you love me. 이러니까 9글자가 되죠. 잘 구겨 넣으셔야지. As long as you love me. 이렇게 하면 8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겨 넣었어야 되는데.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강동원님. 그리고 김미영님 두 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내일은 9글자 갑시다. 한번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몇 자까지 한번 만날 수 있는지 내일 9글자입니다. 우리 김명님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머리 지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 오죠.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우리 박창민이 콩디님 출석했습니다. 나 갈 거야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박창민님 찾아와 주셨고 신경민님 0013님 아이 학원 라이딩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402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저 정말 오랜만에 라라랜드 왔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그리고 2915님 4월에 문자했고 여러 번 했지만 안 읽어주셔서 포기하다 오늘 다시 보내봅니다. 근데 오늘 소개가 됐어요.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신동길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언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우리 박은숙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양파의 Forever With You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모는 내일 다시 4시에 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내일 또 4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 봉천터널 안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4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안암에서 광암터널 사이와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 부근, 다시 별내에서 사패산터널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그 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와 또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송내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 부근 사고는 이제야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가산부터 긴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주차 어디다가 했더라?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전에 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결국 주차장을 몇 바퀴 뺑글뺑글 돌고 나서야 아, 여기다가 했었구나 이 말을 치게 되는데 이거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다들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거 하나씩은 다 있으신 거죠?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10월 14일 수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이 우리 집 아저씨도 출근길에 차를 못 찾아서 저까지 잠옷바람에 겉옷만 걸치고 지하 1, 2층을 얼마나 뛰어다녔게요. 유유하셨습니다. 아우, 현주님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몰 같은 데 가면은 주차를 해놓고 분명히 숫자까지 다 외운 다음에 딱 뭔가를 사고 나면은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행히 요즘에는 주차 어디에다가 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찾는데, 예전에는 진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엄마, 저희 엄마죠, 몇 바퀴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공구고님은 저는 어제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카페에 우산을 놓고 와서 이따 퇴근하면서 찾으러 가야 돼요 하셨습니다. 어우, 그래도 생각이 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산은 진짜 자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쯤 되면 안 들고 다녀야 되나? 난 우산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효정님은 저도 그래요. 지금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기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지 뭐예요 하셨고, 이상금님도 있지요 있어. 냉장고 앞에서 나 뭐 하려고 했지? 뭐 꺼내려고 열었지? 한참을 생각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저는요 예전에 폰이 어딨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왜 내가 냉장고에 폰을 넣었을까, 이것조차 기억이 안 나요.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휴대폰.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9: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2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3: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참여만 해도요, 선물이 나갑니다. 출석 체크에 소개되시면 커피 쿠폰 드리고요. 또 랜덤으로 두 분을 뽑아서 치킨 콜라 세트 드릴게요. 늘 함께해 주시는 오랜 친구부터 새로 찾아주신 새싹 친구까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1288님의 신청곡이에요.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체리필터의 올인알다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사연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박용필님이 실디 출석해요. 오늘 날씨 많이 쌀쌀했네요. 저녁은 검은 라면 땡겨 끓여 먹어요. 파김치랑 함께요.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어요. 오늘 휴무라 차고 치고 병원 가고 바빴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라면을 사실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파김치가 있다?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파김치랑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짭조름하면서 말이죠. 덕분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속도 아주 뜨끈할 것 같아서 아우 부럽습니다. 8488님은 퇴근 후에 혼밥하러 닭곰탕집에 왔는데 이 방송이 나오네요. 오늘 처음 듣는데 느낌 좋네요. 날이 쌀쌀해지니까 따끈한 곰탕 한 그릇이 딱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집 밖을 나서자마자 와, 왜 이렇게 추워졌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순간 오들오들 떨리는 그 추위 아시죠? 그게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날 우리 가을 추위 제대로 맞으려면 닭곰탕 제격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뜨끈하게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해피타임 놀러와 주셔서 또 반갑고요. 8566님은 저는 퀵서비스 기사예요. 해피타임 하는 시간은 오늘의 업무가 끝났다는 신호. 퇴근하고 싶어요. 매일 저는 6시에는 106.1만 들으려고요. 해피타임 오래오래 이어주길 바라요 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오늘의 근무가 끝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일까?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종 울리잖아요. 띵동 댕동 그럼 뭐, 아 너무 좋은데 그런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9님은 오산입니다. 마을버스 운행해요. 취업됐습니다. 이 시간이면 해피타임 방송 틀어

놓고 운행해요. 종점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출발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사님들이 방송 틀어주시면 버스 안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레 홍보도 되고 더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은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커피 드시는 거 보니까 아직 운행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오늘 힘내시기 바랄게요. 기성원님은 계속 듣다가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문자 2000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모습 보고 빨리 춤추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연만 봐도 얼마나 해피타임을 잘 들어주시는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문자 2000개 달성되면 줌바 댄스 2시간 동안 추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보내주셨네요.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퀵서비스 기사님 그리고 8566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소개된 다른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볼까요? 이슬기 앵커!

리더로 보석. 팀 이름만큼이나 맑고 상큼한 노래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새내기 스타 비주가 이 집을 발표하며 또 한 번 인기 사냥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널 애취해. 상쾌한 유로팝풍 R&B 댄스곡인데요. 비칠 듯 투명하고 경쾌한 최다비의 음색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 집 앨범은 일주일 만에 20만 장이 넘게 팔리면서 걱정했던 2학년 징크스를 가볍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상 1999년 6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유리 구슬처럼 투명하고 맑은 최다비의 보컬, 조용히 읊조리듯 다정하게 속삭이는 주민의 랩이 어우러진 이 노래, 비주의 누구보다 널 애취해.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곡이에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힌트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 비주의 누구보다 널 애취해 정답은 누구보다 널 사랑해였습니다. 연인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고마움을 노래한 곡으로요. 이 노래로 비주가 제대로 가요계에 자리매김을 했던 당시 길거리, 각종 방송, 라디오 이 노래가 안 들리는 곳이 없었던 비주의 메가 히트곡이었습니다. 5540님이 사랑해요. 이 말을 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서 문자로 쓰기도 쑥스러워요 하셨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사랑해를 했는데 저한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김소라님은 사랑해, I love you, 주 땜무 와인이 아는 거 다 말해봅니다. 실디도요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야겠네요. 떼야모 아이시테루. 1988님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신랑이랑 드라이브 할 때 듣는 곡이에요. 지금 틀어도 명곡이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심심치 않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곡이기도 하죠.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기억났는데 최다비 씨가 그네 같은 데 앉아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진짜 요정 같았어요. 지금도 아름답지만요. 그리고 김무진님은 사랑해요. 이 말하려고 하면 저도 재채기할 것 같이 간질간질거려요 하셨고 초록별님도 사랑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말 나이가 들수록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사랑해라는 말을 쑥스러워하실까? 제가 매일 해야겠다. 익숙해지시게. 사랑합니다. 우리 해피타임 청취자분들.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오늘 재채기뉴스의 정답곡이었던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해요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종철님이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건가? 반사 나도 사랑해 이런 건가?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건가? 헷갈리긴 하는데 뭐 청취자분께 차이는 여자 뭐 괜찮습니다. 익숙하고요. 그리고 반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는 거 그리고 긴장 풀었을 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대하세요. 오늘 많이 사랑해 쏠 거예요. 0730님은 오늘 오랜만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겠어요. 4분기니까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죠 하셨습니다. 아, 왜 이래 아내분이 이러면서도 그 말 듣고 미소 참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효과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 많이 많이 해보자고요. 권순미님은 우리 남편은요. 제가 사랑해 하면 여보 정신 차려 그 마음은 제발 그냥 넣어둬 하네요. 에고 웬수야 하셨고요. 노진숙님은 퇴근길입니다. 퀴즈 듣고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신랑한테 사랑해 라고 보냈어요. 과연 어떤 답이 올지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퇴근길 주파수 고정할 테니 매일 만나요 하셨습니다. 아마도 남편분들은 이렇게 사랑해 하는 표현들이 익숙치 않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고 괜히 아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서 그래?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 왜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부끄러워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줘로 함께 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를 들려줘. 조영남님, 눈썹 달이 산을 넘어가고 있네요. 여기는 양서면 식곡길입니다. 고들빼기 김치 담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중단. 늘 감사합니다. 시골말 할매입니다 하셨어요. 양서면이면 양평 양서면인가요? 저는 양평 읍에 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요리는 대부분 못하지만 김치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김치 하시는 분들 보면 그저 멋져 보일 뿐이에요. 간도 잘 배고 잘 익길 바랄게요. 허리 아프시니까 좀 쉬시다가 끝까지 좀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4945님은 여기는 헬스장이에요. 저희 회원들에게 해피타임 홍보했어요. 운동하면서 듣는 라디오도 은근 재밌고 운동도 지겹지 않아서 좋아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한 2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국가대표 사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PT 선생님처럼 근육 뿜뿜하십니다. 운동하기 좋은 음악들도 많이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크게 힘들지 않게 운동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이동훈님은요, 슬디의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보라 보네요. 대학생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만큼이나 동안이시군요 하셨습니다. 아, 또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예전에는요, 예쁘단 말 가끔 들으면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려 보인다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제가 애가 둘이어서 이러면 어머 결혼하셨어요 하고 예의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또 표정 관리를 못하고 막 웃고 그럽니다. 동우님 감사해요. 박미자님은 슬기님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가게 손님도 뚝 끊어져서 오늘은 일찍 퇴근합니다. 내일 더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하트 하셨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춥다고 해요. 근데 또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손님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7923님이 신청해 주신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들려드릴게요.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듣고 왔습니다. 7408님이에요. 저희 집 베란다 풍경이에요. 초승 따뜻하고 노을도 이쁘게 지고 있네요. 낮이 짧아져서 가을 거지로 바쁜 양가 어른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셨을 시간이네요. 이따 식사하고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하시면서 노을이 지는 모습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시골에는 밤이 더 일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하시고 이쯤 되면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을거지 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516님은요. 슬디는 밀떡, 쌀떡 어떤 거 좋아하세요? 딸아이 유치원부터 10년 단골 떡볶이집 와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겠다. 제가 떡볶이는 좀 세분화해도 될까요? 그냥 보통의 철판에서라면 밀떡이 좋은데 쌀떡인데 가래떡처럼 길게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 곳은 전 쌀떡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떡 다 좋아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건요. 달걀 그걸 부셔가지고 떡볶이 국물을 숟가락으로 퍼서 올려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짜장 떡볶이는 맛있는데 많이 먹지는 못해요. 저 떡볶이 얘기로만 한 5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8450님은 슬기 언니, 오늘 저희 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 같이 야근 확정입니다. 그래서 해피타임 볼륨 업 해놓고 지금 듣는데 부장님이 슬기 언니 목소리 너무 듣기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퇴근길 해피타임과 함께 하시라고 어필했어요 하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부장님까지 듣고 계신지 모르고 제가 첫 만남에 떡볶이 얘기만 너무 한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부장님도 제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이길 바라고 야근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 끝마치기 전 8시 전에는 퇴근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3535님은요. 알바하고 부모님 매장 가서 도와드리고 집에 가요. 내년 대학 입학인데 열심히 용돈 모으려고요.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우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기특하고요.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애써서 도와주는 모습 보면 아, 잘 키웠다 생각에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We zero. So powerful. Zero, zero.
3: We zero.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 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5: 일양약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4: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1: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6863님이요. 줌바를 배우고 있는 애청자로서 방송하면서 2시간 줌바 추는 거 보고 싶어 문자 보내요 하셨습니다. 지금 514개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앞으로 한 1400여 개를 좀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 진짜 줌바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그날을 위해서 미리 세트 맞춰가지고 의상도 구매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 여러 개 보내도 인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7099님의 신청곡이에요.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는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하만 쪽으로 창원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운학터널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운학터널에서 용인분기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더 가서도 북용인에서 광남 사이와 또 서한안분기점에

에서 강동 고덕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반포대교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 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영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박지영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니네요. 성현구님이 슬기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하셨는데 제작진이 직접 답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공복을 못 견딘다고 이렇게 적어줬네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또 밥심이라고 제가 잘 챙겨 먹어야지 힘이 나고 그래야 에너지 있게 사연을 읽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밥빵 밥빵 순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리용님은 슬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느낀 거지만 아침 방송하실 때도 그랬지만 저녁 시간대로 옮기면서 훨씬 산뜻하고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이 너무 좋네요. 슬기님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레웅님 사랑해요. 어머 어떡해. 부담스럽다. 아무튼 좀 느껴지시나 봐요. 저는 저녁이 훨씬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몸이 무거워요. 근데 저녁이 되면서 막 흥도 나고 막 신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저의 힘, 이 지친 몸 이끌고 퇴근 중이신 분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성공 릴레이 쭉쭉쭉 또 이어져요.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혈당자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쇼리실라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날까지 저 슬디의 어깨춤은 계속됩니다. 어제는요, 문어의 꿈부터 민물장어, 고래, 후라이의 꿈에 그 모든 꿈을 모아서까지 뭔가 꿈 시리즈가 다 튀어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자유롭게 이어주시고 엮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요. 4288님의 신청곡 박효신의 바보로 출발할게요. 이 뒤를 이어주세요.

3329님, 박명수 바보에게 바보가. 우리 쥐팡 노래가 스치듯 떠올라서 정차하고 급하게 보내요. 당첨되면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전 이 노래 제목이 바보가 바보에게인지 바보에게 바보가인지가 늘 헷갈리는 저는 바보인 듯요. 이 노래 뒤를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202님,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들 컴온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1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쭉쭉쭉 계속 이어가 볼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No. 홍지원님, 오늘 아무래도 바보 시리즈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는 바보 바보 바보야로 시작하는 이 노래로 이어볼게요. 룰라이언님, 혹시 저 부르신 건가? 문자 이 노래에 이어서 무슨 노래 들을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No.

이님 화사 멍청해요. 라떼는요 바보 다음에 멍청이 똥개 줄줄이 나왔거든요 하셨어요. 아 저랑 동년배이신가? 순자님 우리 친구 할까요?

화사의 멍청이였습니다. 백용기 님이 바보 대잔치였네요. 온갖 바보들이 다 나오니 헛웃음만 나와요 하셨어요. 쭉쭉쭉 오늘 릴레이 선곡 채택되신 분들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를 한 자리 남겨주시고요. 홍주호 님이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하셨고 최준호 님은 바보? 바보는 바보 특유의 미소가 생각나죠. 조갑경의 바보 같은 미소. 이세찬 님은 아이비의 바본가 봐.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슬디 하셨고요. 박정호 님은 내가 바보인 걸 너만은 몰랐으면 애지원의 너만은 모르길. 변진희 님은 바보야 누가 부른 거지? 디바 왜 불러? 소개 많이 님은 바보 띠리리리리리 다 정이 없다 이거 하셨고요. 김근아 님은 오늘은 바보 대잔치 좋아 좋아. 공호호사 님 사랑의 바보 더 넣지요. 남편이 보내보라고 옆구리 찌르네요. 너도 선물 받으면 좋겠다 하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사연이 많이 옵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굿 아이디어가 그득입니다. 그래도 골라야죠.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차석 바로 이겁니다. 아이비의 바본가 봐. 세찬 씨 축하드려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앞으로 다짐들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세찬 씨의 신청곡이죠. 아이비의 바본가 봐 이어집니다.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이 구역의 긍정 퀸 이슬기입니다. 후회는 털어내고요.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228님이 슬디, 아침 6시에 개천 근처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잠깐 몸을 숙였는데 귀에 끼고 있던 무선 이어폰 한쪽이 빠져서 바로 물속으로 퐁당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이어폰을 잃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하, 뭔가 너무 바보 같고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어우, 그거 비싼 걸 텐데 어떡해요. 너무너무 속상하겠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싼 걸로 하나 구매하세요. 저는 이렇게 무선 말고 유선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음악 즐기기엔 제격이에요. 잃어버려도 덜 속상할 것 같고요. 힘내십시오. 2630님은요. 슬디, 저 시험관을 10번 했는데 잘 안 돼서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글쎄, 딱 2년 만에 자연 임신에 성공했어요. 슬디에게 축하도 받고 싶고, 혹시 저처럼 마음고생하는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네요. 그리고 우리 아가 진짜 복덩이네요. 고생한 시간만큼 더 예쁘고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믿어요. 2630님도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송강호님은 남동생이 취업에 성공해서 고기 사주러 가고 있어요. 6개월 전에 재계약이 안 돼서 그동안 수없이 이력서 쓰고 면접 보러 다녔는데 다행히 이전보다 좀 더 큰 회사에 복지도 좋네요. 저는 삼겹살 사주는데 동생은 첫 월급 타면 소고기 사주겠대요. 동생아, 다음 달 기대할게 하셨습니다. 와, 동생분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고 진짜 대견하고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나에게 맞는 직장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더 크고 복지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다음 달에 광호님 소고기 2인분 드세요. 6987님은 초삼 아들이 오늘 아침에 수학 숙제를 하다가 문제가 어려운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위로도 못해주고 등교시켰는데 마음이 안 좋아서 지금 짜장면 탕수육 먹으러 왔습니다. 아들 괜찮아 하셨습니다. 아우, 귀엽다. 근데 왜 수학 숙제를 아침에 하는 걸까?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아들아, 저녁에 하면 아마 풀렸을 수도 있어. 다음부터는 저녁에 하자. 탕수육,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이었습니다. 이 곡은 강민경님과 463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사연도 남겨주셨네요. 4638님이 1994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도부터 매년 명절마다 반창회를 하면서 만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단된 이후로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어지기 전에 6학년 6반뿐 아니라 다른 반도 함께 81년생, 빠른 82년생, 포항초등학교 75회 동창회를 해서 다 같이 만나고 싶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벌써 그럼 6, 7년 정도 못 만나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만날 때가 됐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142님은요. 슬기님 방송 시작 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7세 딸 하원하면 밥 준비하며 같이 듣고 있는데 딸이 벌써 해피타임 CM송과 멘트를 다 외워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희 딸도 슬기님처럼 멋진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흐흐흐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원할 때 4시 미스터라디오 그게 나왔는데 민민민 미스터라디오

라디오 이거를 아들이 하도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2351님의 신청곡 거미의 기억상실,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어집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배출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Z는 티 싸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395931님이 신청해 주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에요. 해피한 저녁입니다 하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퇴근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지하도로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고장난 버스가 서 있었던 만큼 2일대로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역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사이와 다시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나들목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 송내나들목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이상이 지은 이런 시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이상의 작품은 모든 해석에 열려있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저마다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데요. 어쩌면 이 자유가 그의 시를 읽는 즐거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즐거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답이 없다는 건 불확실하고 막막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곳에 도착하는 즐거움. 사는데 정답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알 마르티노,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14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만든 사람의 손을 떠난 것들은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죠. 같은 노래를 듣고도 저마다 다른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작가가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를 독자가 부여하기도 합니다. 읽고 듣고 바라보는 사람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수많은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들려드릴 노래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떠오르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그 사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콜 앤카 파파 들었습니다. 107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0대 중년입니다. 저녁 운동할 때 듣고 싶어서 신청해봐요. 요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그러시군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 소형씨, 남편과 산책을 나왔는데요. 남편이 길에서 파는 뻥튀기를 사서 공원 그네를 타며 먹네요. 상상해보세요. 애가 따로 없어요.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게 왜요? 아니, 어떤 심정이신데요? 아니, 못 볼 걸 보신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왜 산책 나가면 뭐 산책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같이 나가시면은 좋아하는 뭐 카페에 가서 예,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주전부리를 사서 드실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거잖아요. 평소 남편분이 어떠셨길래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보내시니까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예,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가? 오, 그러게요. 예, 아, 애가 따로 없다고. 아니, 뭐 아이들은 뻥튀기를 사서 그네를 타면서 먹나요? 어른들이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은 노는데 한번 빠지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뭐 먹는 거고 뭐고 이렇게 진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예, 뭐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데 가면 뭐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사색에 잠겨서 그죠? 예, 주전부리를 또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름의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인 거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남편분이 꽤나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나가세요. 산책을 뭐 굳이 이렇게 애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예, 모르겠습니다. 예, 저간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5567님, 지난주에 부산 북항에 북항이 보러 갔다 왔어요. 애들은 처음에 시큰둥 하더니 막상 가니까 사진 찍는다고 난리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예. 원래는 그 부산 앞바다에 그 올 수 없는 그 상어종이래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 뭐 떠밀려서 아마 왔겠죠. 예, 해류 때문에 약간 뭐 기후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뉴스를 봤는데 예,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니까 이 친구도 뭔가 긴장을 했는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 좁은 데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안타깝기도 했는데, 아유 그러게요. 진짜 딱 그 살 수 있는 예, 조건에 맞는 그 바다로 빨리 돌아갔으면 예, 저도 좋겠습니다. 이용구 씨가 신청하신 스모키, I'll Meet You at Midnight, 그리고 Three Dog Night, An Old Fashioned Love Song.

이용구 씨가 신청하신 스모키, I'll meet you at midnight, 그리고 Three Dog Night, An Old Fashioned Love Song, 예, 두 곡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472님, 여자는 임신했을 때 서러웠던 기억이 평생 간다고들 하잖아요. 제 아내의 경우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가 첫째 임신 중일 때 삼시세끼 순대만 먹었어요. 저도 아내에 맞춰서 며칠 순대만 먹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거 먹자고 한번 크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분을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싹싹 빌었는데 그 얘기를 12년이 흐른 지금까지 합니다. 아니 사과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아, 그 10분이 지금 몇십 년간 이어지는 그렇게까지 돼야 되나요? 예. 네. 아니 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예, 그 저기 뭐 고귀한 생명을 잉태한 거니까 뭐 주변에서 잘 해주고 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주변에서 또 좀 힘들어할 거 예, 좀 신경 쓰일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당사자가 정말 힘들겠죠. 예. 아, 그 10분의 그 기억이 진짜 평생 5472님은 영원히 고통을 받으시는군요. 아, 예. 뭐 별 수 없죠. 뭐 계속 그냥 싹싹 비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그때 내가 좀 경솔했다. 조금 더 이해를 할 걸 뭐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Fire Inc. Nowhere Fast.

보니 타일러,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팍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859님,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남편 직업이 IT 계열이거든요. 회사에서 인원감 죽어나나 봐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껴 쓰고 절약하라고 종일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욱해서 그럼 다른 직업 알아보든지! 빽 소리를 질렀네요. 지르고 보니까 미안해졌습니다. 맛있는 거 주려고요. 아이고, 남편분은 이제 불안하시니까. 예. 아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114님이 신청하신 엘튼 존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그리고 퀸 Too Much Love Will Kill You.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상식 퀴즈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참석한다고 말하죠. 그와 반대로 모임이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CCR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그 친구는 모임에 못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노래가 있죠. 못 오나 봐요. 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불참하다, 2번 동참하다, 3번 지참하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CCR의 Born on the Bayou였고요.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불참하다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Dolly Parton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흐름은 좋지만 밤사이 작업 구간이 다시 늘었습니다. 우선 제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남동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오산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정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 또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 더 지나 일직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더 지나 월곡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주춤하고요. 호남 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 회덕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0: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1: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0: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1: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립합 2부 첫 곡 모카의 해피 들었습니다. 4779님이 신청하셨어요. 딸이 어떤 캐릭터에 푹 빠져서 그 캐릭터 그려진 물건이 가득해요. 조만간 그 캐릭터로 집안이 꽉 찰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는 한교동이에요. 예, 모카의 해피 청합니다. 꿈디 늘 잘 듣고 있어요. 하루의 피곤함을 음악으로 치유합니다. 저는 모르는 캐릭터인데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빠지면 뭐 계속 그거 관련된 것만 사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그 헬로우로 시작하는 그 토끼 캐릭터에 빠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온통 다 그거야. 예. 자,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호, 2, 2, 5, 8, 8, 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9002님이 신청하신 파렐 윌리엄스 해피 들었습니다. 쌤들과 대구 놀러 가려고 버스표까지 야무지게 예약해뒀는데요. 하필 갑자기 감기가 세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집에서 강제 휴식 중이에요. 학습 휴가도 통째로 날아가고 아무래도 저는 놀 팔자가 아닌가 봅니다. 그냥 뭐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뭐 이런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좀 많이 이렇게 있으셨나? 그러면은 좀 그렇게 되죠. 아,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근데 요즘 감기 딱 걸리기 좋은 그런 시기예요. 예. 기온이 워낙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예, 면역력 떨어졌을 때는 딱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일단 몸부터 챙기시고요. 예, 조금 더 추워지면 예, 그때 따뜻하게 입고 또 놀러 다녀오세요. 아,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761님, 매번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책길에 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종일 우울 모드라 처음으로 집에서 누워서 들어요. 이것도 좋네요. 사춘기 딸이 저보고 아무래도 갱년기 같대요. 당분간 피해 다닌다네요. 잘 피해야 할 거예요.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아유, 예, 너무 예,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는 괜히 그냥 의욕을 예, 끌어올려서 뭔가 하시겠다는 생각을 접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냥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쉬는 거 예, 그것만 그렇게 쉬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무념무상으로 쉬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예,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자책하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예. Wycliffe Jean featuring Sharissa, Take Me As I Am, 그리고 Nelly featuring Kelly Rowland, Dilemma 두 곡 듣죠.

Wyclef Jean featuring Charissa, Take Me As I Am, 그리고 Nelly featuring Kelly Rowland, Dilemma 두 곡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월 14일 수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75님, 인터넷에서 컵 떡볶이 아는 사람은 느크크라는 밈을 봤어요. 컵에 떡볶이를 담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에 살던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나 때는 떡 하나에 10원이었어요. 100원어치 사면 떡 10개에 어묵 하나 서비스. 꿈지도 아시죠?

근데 영크크의 반대말이면 올크크라고 해야지. 왜 늑크크라고 해서 빈정상하게 만드나요? 반성해라 MZ들아. 이러시면 매장 당해요. 정신 잘 잡으셔야 돼요. 예. 함부로 어디 가셔가지고 소리 지르시면 안 되고. 예. 올크크요? 올크크, 늑크크. 뭐 저는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어찌되건 늙어가잖아요. 아니 늙는 게 어때서. 아 올드의 그 올을 쓰신 거구나. 예, 올크크. 그러면 올크크라고 하면 딱 이게 뭔가 느낌이 안 와요. 그냥 예, 늑크크라고 하면 그냥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올크크 하면 한 번 더 거쳐야 돼. 뭐지? 올드크크인가? 예, 그렇게. 아, 맞아요. 그 밀떡, 그쵸. 저희 때 진짜 10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거를 10개 사 먹는 친구들이 좀 부러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50원만 썼기 때문에. 5개밖에 못사 먹어. 아이고, 참. 뭐, 17호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Drake, God's Plan.

4303님이 신청하신 유라이어 힙 레이디 인 블랙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162님, 해외여행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갑자기 기내식이 먹고 싶네요. 외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먹는 비빔밥이 최고죠. 돌아올 때, 예, 귀국할 때. 그렇죠. 이것도 국적기를 타면 더 뭔가, 예, 더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외국 항공사인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면 뭔가 이게 한식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맛이 내 입맛에 안 맞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현지에서 이거를 재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기내에 이렇게 아마 실게 되는 거니까 이게 한국 재료를 쓰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한식을 기대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긴 한데 그래도 예.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먹는 그 음식이 저도 좋아요. 예. 그래서 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어떤 때는 그게 하나 가지고 양이 안 차서 예. 창피하지만 세 번 먹은 적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상하게 왜 공중에 뜨기만 하면 배가 고프지. 그래서 저희 아이 거를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 먹고 두 개를 먹었는데 하나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그런 거지 진짜. 좀 뭐 그 당시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뭐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9293님, 운동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에서 불이 나서 주민들이 끄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물 받으러 간 사이에 작게나마 도움되려고 가지고 있는 생수를 부었습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담배를 안 끄고 버린 건지. 옆에 차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많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그러게요. 예, 요즘 또 건조하니까 예, 담배불 이게 껐다고 생각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게 그 안쪽에 있는 불씨까지는 잘 몰라요. 예, 그게 이렇게 발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딥퍼플 랄레나 그리고 웨어버드 심파티.

디퍼플, 랄레나, 그리고 웨어버드, 심파티 두 곡이었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박현정씨, 집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햇밤을 3kg이나 사왔어요. 밤킬러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쪄서 껍질 까고 있습니다. 에휴, 까는 족족 뭐 치우네요. 숟가락으로 밤 파먹으며 온 가족의 드림팝 듣고 있습니다. 햇밤 너무 맛있어요. 에이, 진짜 누가 까주기만 한다면 이게 고기 굽는 족족 먹어 치우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약간 박현정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씨, 오랜만에 신청곡 올릴게요. 언젠가 아내에게 직접 불러주고 싶은 곡입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베리 매닐로우가 부른 Have I Told You Lately 신청합니다. 드림팝 최고! 예, 지금 듣죠.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마이클 부블레 It Had To Be You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it had to be.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0: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은빛 트로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4: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합니다.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여름으로 돌아가는 듯하더니 불과 이틀 사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찍었어요. 낮밤 일교차가 무려 15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릴 때면 우리 몸 또한 분주해집니다. 외부 환경이 달라져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이에요. 날씨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그 변덕에 바쁘게 맞추느라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겠죠?

하루살이 하루를 보낸다는 말 속에는 참으로 많은 노력이 담겨 있을 거예요. 계절에 요동해도 제 리듬을 잃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아낸 나를 조금은 대견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롤러코스터의 습관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와, 정말 날씨의 변덕에 맞추느라 우리 몸이 아주 고생입니다. 이현주님, 오늘 부은 차가운 바람 탓에 온몸이 쑤셔서 아프네요. 지금 극세사 이불 속에 폭 들어가 있어요. 이불 이젠 확실히 꺼내실 때가 됐습니다. 두꺼운 이불 다들 꺼내셨나요? 6176님, 오늘 처음으로 두 겹 껴입고 출근했어요. 따뜻한 차 한잔하며 밤그대 들어봅니다.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목을 감싸는 겁니다. 찬바람에 목이 환하게 드러나면은 바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밤그대 가족들, 겉옷도 잘 챙겨 다니시고 또 목을 좀 감쌀 수 있는 머플러 같은 거, 스카프 같은 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하, 이럴 때 또 감기 걸리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밤그대 함께하고 계실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밤그대 가을 감사제 기간이에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 빰바라밤 고소짭짤한 소금빵에 커피까지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뛰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번 주는 밤그대 가을 감사제 주간이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선물로 커피와 소금빵 세트 준비했어요. 0580님,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직장인으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맞아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면접을 보다 보면 언젠간 붙겠죠.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줄 때 진짜 나 자신이 된 느낌이 들잖아요. 0580님 진짜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아, 제가 응원의 선물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한번 작은 걸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제가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입니다. 네, 종이 제가 오늘 밤그대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 종소리 참 좋지 않나요? 네, 힘든 분들께 힘들 때마다 제가 이게 종을 혼자 흔듭니다. 네,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0580님 힘내세요. 1010님 이젠 밤날씨도 쌀쌀해져서 이 시간쯤 되면 가만히 있어도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밤그대가 더 기다려지는 듯합니다.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그냥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는 거 있죠. 아,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점점 쑤셔요. 1019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상윤님, 날씨 탓에 몸 아픈 분들이 확실히 많나 봐요. 감기가 와서 낮에 병원 갔더니 저처럼 감기 환자들 줄 섰더라고요. 유행은 유행인 듯 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맞아요. 진짜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나 이제 목에 머플러 같은 거 잘 감싸시고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종소리를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유경님이 징글벨이 틀어줘야 될 것 같다고. 징글벨은 크리스마스쯤 저희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홍정화님, 종소리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힘드실 때마다 제가 쳐드릴게요. 이 종소리가 사람에게 힐링을 준다고 합니다. 장인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대요. 이 종소리 나는 그 틀 같은 걸요. 4706님 저는 경북 칠곡의 북삼고 기숙사 사감 이진호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네요. 얘들아 고생 많다. 힘내자. 응원한다. 아, 우리 사감님이시군요. 오, 고생 많으시고 기숙사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할 텐데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숙사 학생들 그리고 사감님. 네, 잘 안 흔들면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 힘내세요. 네. 0800님 저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 셔틀 운전하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해요. 28일엔 여수에서 불꽃놀이를 크게 한답니다. 여수 놀러오세요. 아, 그쵸. 여수는 진짜 박람회 하면 정말 엄청 멋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634님 신청곡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전해드릴게요.

사랑일 뿐이야. 김민호의 노래 백이명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였고요. 아까 벨소리 들으시고 허승희님이 원앙 소리는 아니죠. 네, 제가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진 않아서 원앙은 없고요. 정말 그냥 맑은 종소리입니다.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겁니다. 이현주님, 점집은 아니죠, 유디. 아, 점집은 아닌데 좋은 기운을 드립니다. 이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김주현님께서 지금 온몸으로 흔들고 계시는 건 아니죠? 하셨는데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유지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나 오늘 고백했다가 차였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중학생 아들이 내 옆을 쓱 지나가며 이런 말을 했다. 놀라서 쳐다보니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다. 괜찮아, 나 많이 차여봤어. 이제 익숙해.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했다. 겨우 중학생이 언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길래 차이고도 심드렁한 거지? 한마디 하려다가 말을 꼭 삼켰다. 생각해보면 연애에 관해선 나도 할 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같은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을 꽤 좋아했었다.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녀석이 여자들은 귀여운 걸 좋아한다며 커다란 곰인형을 선물해보라고 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용돈을 탈탈 털어 사람만한 곰인형을 샀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애가 나오자마자 인형을 불쑥 내밀며 좋아한다 고백했던 기억이 난다. 당황한 얼굴로 인형과 나를 번갈아 보던 그 애는 곰인형을 주먹으로 한 대 퍽 치더니 싫어!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지금 생각하면 진심으로 싫을만 했다. 친구들 다 보는 학원 앞에서 자기만한 곰인형을 안겨주는 걸 나는 그때 왜 멋진 고백이라 생각했을까? 대학 때도 그랬다. 같은 교양 수업을 듣던 여학생에게 한눈에 반해서 뇌리에 박힐만한 고백을 하고 싶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큰 꽃다발을 들고 강의실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가 공개 고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수업까지 빠지고선 학교 앞 꽃집에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장미꽃 백송이를 사들고 강의실 앞에 서서 수업이 끝나게 기다렸다. 문을 열고 나오는 교수님께 꾸벅 인사를 건넨 다음 용기 내 강의실 안으로 들어섰는데 나를 발견한 그녀와 친구들이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웅성대며 나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여기가 아닌가? 하며 돌아서야만 했다. 결국 그 꽃은 그날 밤 엄마 품에 안겼다. 그 시절에 나는 왜 그리도 자신만만했을까? 오래된 흑역사를 하나씩 떠올리다가 과자 먹느라 바쁜 아들을 슬쩍 바라봤다. 생긴 것만 나와 똑같은 게 아니라 연애의 역사까지 나를 담는 건 아니겠지?

연애 김현철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형의 안 좋은 추억들이 있으신가 봐요. 굉장히

굉장히 많은 반대를 보내셨습니다. 0367님. 아이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흑역사 많네요. 5925님. 조심조심 해도 될까 말까 한 고백을 왜 어릴 땐 꼭 그렇게 공개로 했을까요? 저도 옛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공개가 뭔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죠. 이유경님, 그래도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으셨네요. 제가 이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아, 그렇네요. 결국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흑역사를 딛고 사연자님 성공하셨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드님이 앞으로 어떤 고백의 역사를 쌓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원래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면 평소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용감해집니다. 지나고 나서 이불을 걷어차게 될지언정 그 순간의 진심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했던 순간 기억나세요? 잊지 못할 고백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설렘 달달한 추억부터 그 애는 제발 잊고 살았으면 싶은 흑역사까지 오늘 같이 고백에 대한 이야기 해봐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선물로 커피와 소금빵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김은님 신청곡이에요.

0: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조정현의 노래 장수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고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 특히 흑역사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5825님, 저는 짝사랑하건 학원 친구에게 엽서 100장을 쓰고 엮어서 선물하면서 좋아한다 고백한 적 있어요. 생각해볼게 했던 그 애는 저의 100장 엽서 묶음을 학원에 두고 집에 갔더랬죠. 힘내세요, 오파리언님. 힘내십시오.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죠? 0350님, 대전, 부산 장거리 썸 타던 시절 밤에 통화하다가 제가 붕어빵 먹고 싶다 했더니 그 새벽에 붕어빵을 사서 차로 저희 집 앞까지 달려왔던 구 남친 생각이 나네요. 이 정도면 남친 해도 되냐길래 그래 했어요. 그 남자가 지금 제 남편이랍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구남친이라고 하면은 예, 오해하는데 예, 구남친 현남편. 6852님, 썸 타던 시절 같이 은행나무 명소에 갔는데 너무 멋지고 그 시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우리 내년에도 여기 같이 올래? 물었는데 그래 좋아 라고 답해서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던 기억나요. 로맨틱하다. 내년에도 여기 같이 올래? 아직 사귀기 전에. 딱 그러면 고백이잖아요. 안정수님, 남자는 박력이라 믿었던 그 시절 첫사랑 그녀에게 영화표를 내밀면서 영화 같이 보는 거 어때? 했더니 아, 그거 봤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팠지만 울진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한경원님, 좋아하는 대리님께 줄 초콜릿 손수 만들어서 고백하려 했는데 어느 날 그 대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기 모모 후배를 참 좋아하는데 걔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좋을까? 아, 충격받고 그날 이후 초콜릿이 싫어졌었죠. 고백도 못해보고 차인 그날이 떠오르네요. 이럴 때 있죠. 고백도 못했는데 차이는 거. 아, 너무 비참합니다. 네, 고백하기 전에 차인 느낌. 하,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안 좋고 영원한 엇갈린 화살표. 어쩌죠? 정우영님, 중2 때 중간고사 앞두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우연히 본 그녀. 며칠을 망설이다 고백했는데 그냥 거절도 아니고 엄청 싫다는 이유로 엄청 싫다는 얼굴로 호되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네요.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엉망되고 지금 생각해도 아파요. 항상 이런 기억들은 아파요. 맞아요. 근데 공부를 이제 고백을 성공을 해서 연애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 있고 올라가는 친구 있죠. 거절당해도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 있고 떨어지는 친구 있는 정우영님 떨어지는 편이셨던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관심 깨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like, like, speed, like. 사무실에도 like.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고백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또 약간 쓰라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우리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겠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프FM 제2라디오입니다.

윤상의 너에게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내 몸의 이상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미루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아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검진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상은은 1988년 강변가요제를 통해 데뷔했어요. 당시 나이 18이었다고 합니다. 담다디로 대상을 받으며 단숨에 이름을 알렸고요. 이후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골라온 비밀의 화원은 2003년에 발매된 정규 11집의 수록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03년에 개봉한 어드벤처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아기 물고기 니모가 바다에 놀러온 인간에게 잡혀 수족관에 갇히게 되고, 아빠 말린이 건망증이 심한 물고기 도리와 함께 아들을 찾아 바다를 가로지르며 모험하는 이야기예요.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삶이 너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냥 계속 헤엄치면 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올리브나무와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루리의 창작동화 나나 올리브에게 중 한 구절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내면 무언가가 남아 아무것도 남길 게 없는 내 인생에조차 이 편지가 남았잖아.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야. 그렇지만 우리를 붙드는 건 언제나 남아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이상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비밀의 화원, 삶은 여행, 언젠가는 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퀸시 존스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한 100 Ways,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 알켈리의 I Believe I Can Fly 였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허승희님 신청곡 최유리의 바람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엊그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노벨 경제학상. 미국 콜롬비아대 마이클 우드퍼드 교수가 받게 됐는데요. 우드퍼드 교수는 그날도 덤덤하게 학교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신이 났겠죠. 박수와 환호로 교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날 예정된 시험은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 기대했는데 좋다 말았다.

노벨상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건 정말 대단하죠. 이 정도 경사라면 온열 시험 취소되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했을 학생들은 작은 실망,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정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적홍디입니다. 라라 가족의 기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DJ. 오늘도 이런 DJ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실 거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한철 씨, 박세별 씨가 함께한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래요.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일까지 바짝 춥다고 해요. 이런 날씨에 찬바람 한번 살짝 들어오면 감기 싹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조심 또 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6185님 콩디 어여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랜만에 회사에서 듣습니다. 왜 이리 사는 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 아주 바쁜 그런 시대를 많은 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내셔야죠. 파이팅입니다. 10월도 중순이네요. 세월 참 빨라요. 그치 콩디 하셨습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하미경님 안녕하세요. 콩디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요 하셨습니다. 우리 하미경님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영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아파요.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감기를 이미 걸리셨어. 이은영님. 어여어여 감기하고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좋은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여어여 떼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일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이 계절을 만끽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짧!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님, 부산 추워요. 부산도 추워. 따끈따끈한 돼지국밥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 또 부산 돼지국밥 근사하죠. 아우, 침이 도네. 그리고 이승민님, 뽀니님, 저 아파트 예비 입주자 순번이 5위 안에 입성했어요. 꼭 입주자 확정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어, 응원합니다. Fingers crossed.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줄리아님, 콩디 시골에서 밤을 따와서 밤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까니까 손가락이 은근 아프네요. 어, 대놓고 아픈 거 아니에요? 어, 몇 개 깠는데 저는 엄청 아프던데. 잠깐 휴식기를 가지며 라라랜드 들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줄리아님 문자 주셨고, 날씨도 좋고 놀러 가고 싶은데 현실은 가게 지키는 소상공인입니다. 배달 주문도 없고 매장에만 라라랜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대박 나셨으면 좋겠는데. 응원하겠습니다. 4835님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문성형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요즘 학교에서 썸을 타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조금 편집하겠습니다. 매일 카톡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슬슬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며칠 전 그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고구마 좋아해? 응? 나 완전 좋아하지. 그럼 내일 기대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대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흙 묻은 생고구마가 10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농사 지으신 거야. 완전 맛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참, 고구마 다 먹으면 또 말해. 가져다 줄게. 아무래도 이 친구와 사귀면 평생 고구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성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썸을 타는 남학생이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름은 남자 이름이죠. 문성형.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소박한 주인공입니다.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아는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사랑은 사랑을 오래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이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문자를 보면서 아주 소박하고 풋풋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꼭 썸에서 진짜로 사귀는 그런 연인 사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형님,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연주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29살 워킹맘 연주화입니다. 항상 문자로 보내는데 이렇게 글로 사연을 남겨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남기는 거 맞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띄었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임신, 출산을 하고 연달아 두 아이를 육아하며 지내다가 첫째가 4살쯤 전공 살려서 첫 직장에 취업 성공했습니다. 어느덧 그 시기가 지나 워킹맘 1년 차가 되어갑니다. 벌써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년이라니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너무 대견스러운데 자랑할 곳도 없고 콩디님께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연주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대견하십니다. 칭찬받아 아깝지 않은 그런 주인공입니다. 우리 연주하님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아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혜원님 보라돌이 콩디 오셨다 하시면서 맞습니다. 저 오늘 보라색 상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고혜경님도 늘 따뜻하다 이쁘다 저를 맞이해 주십니다. 고혜경님 예쁘고 따뜻한 콩디 하셨고 이저몽님 오늘 날씨 참 좋으네요. 콩디 출첵했습니다 하셨어요. 이연정님 오셨습니다. 언니 보라색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혜진님 보라색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콩디 하시면서 문자

있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현무님 여의도에 보라보라 뽀니 누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말을 또 걸어주셨습니다. 김효숙님 김경숙님 이승민님 그리고 심은영님 언니 보라색 후드티 예뻐요 보라보라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연님도 아주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이분이 끼어들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 씨하고 이소은 씨가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욕심쟁이.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보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다,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를 보통이라고 하죠. 일반적이고 흔한 것, 그걸 보통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이라는 기준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 평범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난 괜히 외로워지는 것 같죠. 라라벨 오늘 주제,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

라라벨 오늘 주제입니다.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은 무엇인가?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원칙, 나만의 습관? 고집? 이런 거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별나다, 별나 싶어도 나한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안 지키면 괜히 찜찜한 그거 여러분들도 있으십니까? 아, 라면은 무조건 냄비째 먹어야 제맛이다. 진짜 그렇죠? 그릇에 옮겨 담으면 뭔가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냄비째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TV 볼륨을 꼭 짝수 뭐 17, 19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홀짝에 예민한 분들. 그리고 붕어빵은 무조건 꼬리부터,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샤워할 때는 반드시 머리부터 감아야 된다, 이런 또 고집, 나만의 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무조건 구석자리를 찾는다. 나 그런 것 같다. 구석자리 찾는 것 같아. 그리고 계란후라이는 무조건 반숙, 노른자 터트리는 사람하고는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것들,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유난스럽다, 피곤하게 산다 하겠지만 이상하게 이것만큼은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라라 가족들의 별나고 희한한 고집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 햄버거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샤크라의 난 너에게, 베이비 복스의 Why?

샤크라의 난 너에게, 베이비복스의 와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진숙님, 잠잘 때 방향은 무조건 남쪽 방향으로 머리 방향 둡니다. 왠지 다른 방향으로 자면 아픈 느낌이 들어요. 수맥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최수연님, 라라벨, 저만의 이상한 고집은요. 과자를 먹을 때 꼭 부서진 것부터 먹고, 그래요? 마지막에 제일 예쁜 모양을 먹어요. 저랑 완전 반대네. 저는 부서진 거 안 먹고 예쁜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인데, 안 부서지고 예쁜 완전한 모양은 아껴 먹고 싶어요. 이러면 꼭 뺏기던데 누군가한테. 안 부서진 과자들 남겨진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최수연님 보내주셨어요. 나만의 원칙. 김유진님, 지갑에 넣을 때 인물 그림이 앞으로 오게 넣고 옷걸이에 거는 옷도 한 방향이어야 해요. 강박증일까요? 하셨는데 이런 분들 꽤나 많죠? 인물 쫙쫙쫙 맞춰서 지갑에 넣어두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옷걸이 걸 때 옷도 한 방향으로 저도 그렇게 거는데요. 그럼 나도 강박증이야? 우리 김유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서경혜님, 종이나 과자 봉지 버릴 때 빡 구겨서 버리는 거 싫어해요. 응? 쪽지 접듯이 작게 해서 버려요. 아 진짜. 학창시절 친구들하고 쪽지 보내던 습관 아직 못 버린 걸까요? 크크크 하셨어요. 부피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8363님, 종이컵이나 컵라면 먹을 때 꼭 접합 부분으로 마십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 부분으로 먹는 게 좋아요. 이유가 없어. 그리고 8366님, 저는 팥빙수 비빔밥처럼 비비는 사람과 못 먹겠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는 이 팥빙수 진짜 막 다 비비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저를 탁 맞거든요. 하하, 모양 흐트러지게 하지 말라고. 저는 이 겉에서부터 이쁜 모양 그대로 살려가면서 밖에서부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막 비비는 친구들 있어. 우리 8366님. 저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윤찬희님, 저는 치킨을 먹을 때 꼭 다리부터 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리를 남겨요. 그럼 누가 먹을 거 아니야. 제일 맛있는 건 아껴뒀다가 먹어야 행복하거든요. 아, 이러다가 뺏긴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배불러서, 그치? 거봐. 배불러서 못 먹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아껴둔답니다. 윤찬희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구나. 저는 제일 맛있는 부위 먼저 먹어요. 먹다가 진짜 왜 이렇게 헛배가 부르지 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있잖아. 근데 이쁜 거 맛있는 부위 남기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맛있는 부위를 먼저 챙겨 먹는데 반대인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오종현님,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스 앞자리 창가에 앉아요. 버스 앞자리 창가에. 근데 이런 자리가 매번 나냐 말이죠. 그리고 유연희님은 술 못 드시는 뻔언니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주종, 용량 상관없이 일단 따면 다 마셔야 해요. 술 남기는 거 너무 찝찝해요. 유연희님. 전 술을 못하지만 술자리를 참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진짜 술 남기시는 거 못 보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맑은 물이 뭐가 아까울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었었는데. 7214님,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신발은 왼쪽부터 신어요. 예전에 오른발부터 신었다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부터 저만의 징크스가 됐구나. 저만의 고집이 되었습니다. 7214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밥 먹을 땐 또 왼손도 써요. 그리고 뭐 할 때 뭐 종이 오릴 때 그것도 왼손으로 쓸 때가 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을 좀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양손에 좀 가깝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혜진님은 못 박는 날과 이삿 날은 무조건 손 없는 날로 선택합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시는데
이삿날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잡아야 한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서부터 저는 이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어야 귀신이 귀신이 안 온다는 것 같아요. 이혜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귀신이 안 오는 것 같아. 귀신이 무서워. 김예준 님은요. 주차할 때 항상 가운데 자리를 찾아서 주차하기. 사이드 쪽에 세우면 뭔가 일이 안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오, 중요한 날에는 꼭 가운데 정중앙 자리에 주차하기. 당근 케인 님도 보태주셨습니다. 순댓국. 뽀얀 곰탕 먹을 때 절대로 깍두기 국물 넣어 빨갛게 안 먹어요. 네버. 담백한 국물 먹으려고 먹는 게 사골 국물인데 왜 김치 국물 넣어 지저분하게 만드냐고요. 박 부장님 저한테 빨갛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당근 케이크님 보내주셨어요. 8366님 저는 소개해드렸죠. 팥빙수를 비빔밥처럼 비벼서 먹는다. 김혜라님, 저는 꼬들라면 좋아합니다. 그쵸? 뿌른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꼬들꼬들한 라면 좋아하는 파도 있습니다. 한번 좀 받아볼까요? 꼬들라면 좋아하세요? 확 풀어진 라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꼬들라면에 한 표. 우리 유피디님은? 상관없어요? 풀어져도 상관없고 꼬들거려도 상관없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은? 뿌른 거? 왜요? 오히려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포만감. 우리 박 작가는? 꼬들. 우리 박 작가는 왠지 저랑 같을 것 같았어요. 꼬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먹을 때 제 거 면 먼저 넣고 담고 가족들 거는 더 끓여서 먹어요. 요런 또 불편함이 있겠네요. 2차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면 먹을 때도. 이혜라님이 아니라 김혜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뚜빠뚜빠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뚜빠뚜빠 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읽지 않은 빨간 숫자 떠 있는 거 못 봐요. 아우 독특하시다. 남편분의 읽지 않은 카톡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지워주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0185님 그리고 김진희님 치킨은 순살이 아니라 무조건 뼈 있는 걸로 먹어요. 치킨은 뼈 치킨이 진리다. 우기면서요. 순살은 치킨이 아니라 너겟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거 언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순살파인지 아니면 뼈치킨인지. 나는 순살파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골라내는 거 조금 싫어해요. 허수진님 제 고집은 라면 끓일 때 무조건 냄비에 물 넣어 스프 먼저 넣어야 해요. 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라면 국물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신랑은 스프를 먼저 넣든 늦게 넣든 그게 그거래요. 절대 never no no no 무조건 먼저요. 허수진님 보내주셨습니다. never야 no no no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꼬들이 라면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세입니다 우세. 뿌른 라면은 이거 뭐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공님 침대에서 일어날 때 꼭 침대 왼쪽으로 내려와야 그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와야 셀리의 법칙이고? 우리 이공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탁기 돌릴 때 행군 버튼 3회 무조건입니다. 그래야 행굼이 깨끗할 듯 싶어요 하시면서 이혜진님 보내주셨고 우미숙님은 생선은 튀기지 말고 찜을 하자. 기름이 들어가면 몸에 해로울 것 같아 묵은 김치 넣고 항상 찜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찜이 맛있기도 하죠. 그리고 구이가 또 땡길 때도 있어요. 7214님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8786님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요. 밥심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든요. 바빠도 절대 굶지 않아요. 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마음이 급해서 자꾸 씹는 거예요. 8786님 일단 적어놓고 제 친구 중에 술은 항상 홀수를 시켜야 한다고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항상 꽐라가 됐나 봅니다. 이주상님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내기의 도청장치 준비했습니다. 이메일 이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뽑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사연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하모니랜드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I gotta be a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나만의 이상한 고집, 나만의 원칙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와 진짜 오늘 문자 장난 아니네요. 아, 소개해드릴 분은 너무 많고. 8006님, 과자 비닐봉지 접어서 버리면 분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저희 동네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백수빈님은 저는 TV 딱 틀었을 때 영화나 드라마가 이미 5분이라도 방영이 시작했으면 안 본대요. 꼭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송현우님은 제 고집은 김밥 먹을 때 무조건 꽁다리부터 먹어요. 어, 저랑 김밥 먹으면 싸울 일 없겠어요? 저는 꽁다리 안 먹는데. 그리고 1331님, 요즘 귤 많이 나올 철이잖아요. 저는 남이 까준 귤을 못 먹어요. 괜히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갔다. 아,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서 싫어. 결벽증도 아닌데 많이 이상하죠? 응. 1331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8190님, 계란은 꼭 완숙으로 익혀 먹고 삼겹살은 대패처럼 얇은 걸로 바싹 익혀서 먹어요. 헉, 삼겹살 먹고 싶다. 그 외에도 7515님 보내주셨고, 뱅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보내주셨어요. 헉,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7214님, 허수진님, 0185님, 김진희님, 8786님, 송연우님, 백수빈님, 그리고 아까 제일 웃겼던 1331님 제가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2부의 I'll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요.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서문탁 씨의 아주 매력 있으면서도 힘있는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사슬 듣고 왔어요. 자, 퍼진 라면. 순간 꼬들 라면. 퍼진 라면이냐 꼬들 라면이냐 생각나서 받아봤는데 아우 8대입니다. 8대 꼬들이 8, 퍼진 라면 2. 아주 압도적입니다. 꼬들이. 이 중에서 송태숙님, 전진숙님, 가을햇살님, 황지원님, 유명희님 요분들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0% 한 20% 차지하지만 퍼진 라면도 좀 드릴까요? 전병국님 그리고 너를 위해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두 분 또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라면 퍼진이냐 아니면 꼬들이냐 요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정님 오늘 여덟 글자 노래 가시나요? 가야죠. 가야죠. 내뱉었는데 가야죠. 그리고 강은옥님 오늘 여덟 글자 언니 가나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경님 오늘 여덟 글자예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많아서 뭐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리 박찬호님 전 지금 사실 라면 먹고 운동 왔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뿌른 거 왠지 살찔 것 같고 꼬들은 짜서 안 좋을 것 같고 하시면서 박찬호님도 이렇게 또 한 문자 보태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콩콩콩콩콩콩콩 되겠습니다. 무려 8글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좀 불안합니다만 우리 라라 가족들이 진짜 잘 찾아주셨어요.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다 모아보면 8글자? 뭐 9글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8글자 노래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요, 팝, 샹송 뭐든 상관없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 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자, 콩디가 듣고 온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여러분 잘 세워보세요. 먼저 노래의 주인공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되겠습니다. Oops, I did it again. 어때요?

오늘 여덟 글자 노래 만나고 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그랬더니 우리 김무진님 너무 껴맞춘 것 같아요. 크크크 하셨는데 맞아 맞아 오늘 일부러 재밌으라고 껴맞췄어요. 이 곡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맞죠?

박용필님, 김은희님, 여덟 글자 이 노래 생각나셨어요?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오늘 콩디 복장과 딱 어울려요. 아 그렇네, 뒤집었으면. 오늘 콩디 후드티 입고 오셨는데 딱이에요 하시면서 은희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딱 떨어지네.

김미영님, 신경민님 달리면서 콩으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8031님, 언니 오늘 틀어주시는 거죠? 9184님, 콩디와 여덟 글자 하니까 단박에 떠오른 노래 임재범, 그리고 박정현씨가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여덟 글자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조금 꾸겨 넣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그리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이렇게 두 곡을 데리고 왔고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케이트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임재범 박정현 씨가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아주 딱 떨어지는 여덟 글자를 골라주셨습니다. 류동남님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 부활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고요. 이수빈님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갑자기 떠올랐다 하셨어요. 그리고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승훈 씨의 노래 하이정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며 마마무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49968님 그리고 황지연님은 짜짓기의 대마왕 라라랜드 그쵸. 근데 저를 닮으신 분이 있습니다. 9966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 학원 통학버스 기사인데요. 항상 애들한테 라디오 들려주며 함께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 신청곡 뭔지 알아요? 리버스 오브 바빌런 보니엠의 노래죠. 여덟 글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백정원님은 리빙 온 어 플레이어 여덟 글자 맞죠? 하시면서 본조비 노래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모던아켓의 Can Take Me I of You 5610님 김우님은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여덟 글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은수님 백스트릿 보이즈의 As long as love me 여덟 글자 딱 맞죠? 하시면서 아 다들 저를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33님 쌀쌀한 날씨 콩디와 꼭꼭 같이 듣고 싶어요. 샘 스미스의 I am not the only one 아 이거 은근히 재밌네.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노래 조일레님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이건 일곱 글자인데 어디를 늘려서 채웠어야 할까요? 그리고 박순자님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그리고 8331님은 저요 김현우씨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거 생각났다고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20님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신청해요. 여덟 글자 노래니까 이 노래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4777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토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오우.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20대 때 친한 친구 성훈이와 더블 데이트를 자주 했었다. 남자친구들이 둘 다 한 살 연하라 남자들끼리 서열 정리 같은 게 필요 없어서 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으니 성훈이 남자친구가 진짜 정말 연예인급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내 남친. 우와, 키가 몇이세요? 성훈 남친. 네, 저 183입니다. 내 남친. 와, 정말 크시네. 윗동네 공기는 다르죠? 내 남자친구는 속도 없이 처음 만난 날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 아무튼 그렇게 넷이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교회로 드라이브도 다녔다. 그런데 이상하게 넷이 더블 데이트를 하고 나면 멀쩡하던 내 남자친구가 좀 달라 보였다. 평소에는 나름 귀엽고 괜찮은데 성훈이 남자친구 옆에만 서면 왜 이렇게 오징어가 되는지. 한 번은 넷이서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성훈이 남자친구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멋있었다.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눈을 반쯤 감고 있거나 입을 어정쩡하게 벌리고 카메라를 안 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다. 나, 자기야, 사진 찍을 때 어정쩡하게 웃지 좀 마. 이상하게 나왔잖아. 남친 왈, 어디 봐봐. 에이, 뭐 생긴 대로 나왔구만. 넌 예쁘게 잘 나왔잖아. 그럼 됐지 뭘. 한 번은 넷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 앞에 서 있는 성훈이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화보를 찍고 나온 모델 같았다. 근데 여자들이 모두 한 번씩 쳐다보는데 쪼르르 달려간 성훈이의 어깨를 감싸안는 그 남자를 보며 주변 여자들이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성훈이를 보는 그 짜릿한 시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훈이가 늘 하는 말이었다. 아니, 길을 갈 때 남자친구한테 넋을 놓고 있던 여자들 있지. 그런 여자들이 나를 보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헐, 네가? 헉, 너야? 이러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든다니까, 짜증나게. 나는 말했다. 야, 미남을 만나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것도 못하냐? 아유, 어디서 배부른 소리야. 아유, 진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훈이의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다. 어, 드디어 봤네. 어, 너 이러기야?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문자는 왜 자꾸 씹는 거야?
1: 나 있잖아. 어, 살다 살다 별 경험을 다 했어.
0: 왜 이래 너? 너 울어? 왜 울었어? 무슨 일이야? 민석 씨랑 싸웠어? 당장에 성훈이를 만나러 갔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성훈이.
1: 걔가 양다리였어. 우와.
0: 어느 날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2: 저기요, 저 정민석 여자친구인데 이성은 씨 맞죠? 이런다? 그러더니 저 3년째 사귀고 있거든요. 민석이 만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
0: 그 여자 뭐야? 야, 그걸 참고 들었어?
2: 나는 처음에 무슨 장난쳤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뭔 소리냐고 했더니 지들끼리 놀러간 얘기, 민석이 친구 만난 얘기까지 막 하는데 딱 맞더라고.
0: 그래서 민석이는 그 자식은 뭐래?

얼마 전 나는 오래된 수첩에 붙어있는 스티커 사진을 발견하고 거실로 나갔다. 연우 아빠, 여기 이 사진 좀 봐봐. 성훈이 남자친구 기억나? 봐봐. 아, 그 배우? 응, 배우 뺨쳤지. 에이, 뺨까지 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친구 양다리였다며.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얼굴값 한다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남자는 역시 우리 연우 아빠처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참하게 생겨야 된다고. 됐어, 잘생긴 남자만 얼굴값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린 오래된 스티커 한 장을 보면서 옥신각신하며 저녁을 먹었다. 성훈이는 그 삼각관계 트라우마로 살짝 연애를 쉬다가 결국 또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복도 맞네 맘고생 좀 하다가 결혼에 성공했다.

어떤가요? 정은혜님의 사연에 이어서 박지훈 씨의 Still Away 듣고 왔습니다. 우리 민경님 역시 얼굴값 했구만 하셨고 이걸 또 찰떡같이 연기 잘하는 콩디 그리고 윤의진님은 성은이 남친 잘못했네 하셨고 영수님은 키는 적당한 게 좋아요. 얼굴도 그냥 평범한 얼굴 좋아요 하셨고 그리고 홍성영님 연기력 어쩔? 브라운관 복귀하시죠 블랙콩디 하셨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라고 결국 결혼해서 좋다고 3870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408님 이렇게 우리 남편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겨야 했어요 라고 7408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작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매일 열연으로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알면 됐어. 우리 박 작가. 그리고 오늘 여덟 글자. 아 이거 좀 재밌으셨나 보네. 콩콩 디스크 잡기. 우리 김미영님 저는 포기할래요. 머리 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영님 머리 지났어. 미안해요. 그리고 강동원님은 아홉 글자인데 거짓말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커졌죠. As long as you love me. 이러니까 아홉 글자가 되죠. 잘 구겨 넣으셔야지. As long as you love me. 이렇게 하면 여덟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겨 넣었어야 되는데.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강동원님. 그리고 김미영님 두 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내일은 아홉 글자 갑시다. 한번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몇 자까지 한번 만날 수 있는지 내일 아홉 글자입니다. 우리 김명님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머리 지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 오죠.

0: 냉동식품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우리 박창민이 콩디님 출석했습니다. 나 갈 거야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박창민님 찾아와 주셨고 신경민님 0013님 아이 학원 라이딩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402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저 정말 오랜만에 라라랜드 왔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그리고 2915님 4월에 문자했고 여러 번 했지만 안 읽어주셔서 포기하다 오늘 다시 보내봅니다. 근데 오늘 소개가 됐어요.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신동길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언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우리 박은숙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양파의 Forever With You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내일 또 4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0: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림 일기를 썼던 기억 있으세요? 하루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줄의 글을 적었죠. 그럼 적어도 그날의 한 장면만큼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 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도 막상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도 옛날보다 훨씬 쉽게, 훨씬 많이 찍는데도 이상하게 기억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시 그림 일기를 그린다고 하더군요.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그날 하루가 내게 있었다는 걸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그대는 어떠세요?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두고두고 기억해내고 싶은 어제 한 장면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Memory, Barbara Streisand의 노래로 KBS 라디오 Pops Freedom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기억하고 싶고 오래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하루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 아닐까요? Pops Freedom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노래는 팝송도 좋고요. 샹송, 칸촌의 보사노바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좋아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방송 팝스 프리덤과 함께해요 하셨고요. CT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는 그대, 또 응원하는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10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 지나가다니. 괜찮아요. 더 좋은 날들이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퀸시 존스의 I Know Corrida, 마이크 샌벨러의 마니악 두 곡 듣고 오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그 차트. 어제까지는 1980년대 영국 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1990년대 미국의 빌보드 차트로 가보죠. 1990년 오늘 빌보드 15위에 올라와 있는 노래입니다.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예요. 1965년에 빌보드 4위까지 올랐던 노래가 25년 뒤에 다시 차트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 기억나실까요? 1990년 가을, 극장가를 온통 눈물바다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바로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 주연의 영화 사랑과 영혼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그 유명한 장면에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가 흐르면서 다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급기야 원곡 레코드가 품귀 현상을 빚자 Righteous Brothers는 이 노래를 다시 녹음했고요. 덕분에 1965년 오리지널 음반과 1990년 재녹음 버전이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노래의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입니다.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였습니다. 한국화의 채색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룬 천경자 화백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이 심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 계절은 어김없이 자리를 바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절이 크게 한번 방향을 바꿀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바람의 온도가 달라지고 햇빛의 길이가 달라지고 또 세상의 빛깔까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어제와 똑같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요즘 뭔가 마음이 평소 같지 않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에 천천히 물들어가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워싱턴의 Autumn in New York, 잭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줄리 런던의 I'm in the Mood for Love.

우리가 나이 들어 머리가 휘어지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알고 있을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구원의 순간이 오면 천사들이 날개를 펼친다고요. 그래서 밤이면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에 잠기다가 세상에 사랑 같은 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면 나는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 천사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아낌없는 사랑과 다정함을 건네주죠. 내가 옳을 때도 내가 틀렸을 때도 말이에요. 삶이 거센 폭풍처럼 나를 어디론가 휩쓸고 간다 해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삶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걸요. 내가 간절히 부르면 그녀는 나를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약해지고 아픔이 출구 없는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나는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믿어요. 나는 언제나 사랑의 축복 속에 있을 거라고. 그 사랑은 점점 커져. 메마른 내 몸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사랑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켜주는 천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천사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오를 때나 틀렸을 때나 내 편이 되어주고 삶에 휩쓸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존재. 어쩌면 천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노래의 그 가사에서 만난 노래는 로비 윌리엄스의 Angels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카의 Happy Ending, 키알라 세틀의 This Is Me입니다.

미가의 해피엔딩, 키엘라 제트르,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프랑스 가수 카트린 파리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가수예요. 그녀의 노래 가운데 오늘 준비한 곡은 마 샹송 다무르, 내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장자크 골드만의 꿈뚜아, 너처럼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카트린 바리의 마샹송 다무르, 내 사랑의 노래, 장자크 골든반의 꿈투와 너처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다가도요,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고 괜스레 그리움도 깊어지고, 가을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요, 그 힘들게 만드는 요소마저도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곡은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라크 아르더스 따라 알함브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에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내 멘탈과 이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솔직히 꼭 필요한 지출은 아니지만 왠지 이 돈을 쓰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나름의 유지비는 필수죠. 살아남겠다고 용 쓰는 건데 좀 쓰면 어때? 안 그래요?

0: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로꼬펀치의 Say Yes 였습니다. 제정신 유지 비용, 아 이건 좀 낭비 아닌가? 사치 아닌가? 너무 쓸데없는 지출 아닌가 싶지만 그게 다 우리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인 거죠. 아 근데 저도 이 제정신 유지 비용이 조금 드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기분 전환해야겠다 하는 그 뭔가 텀이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그래서 쓸 때는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 하면서 쓰다가도 막상 카드값을 확인했을 때 아 이렇게 많이 쓰면은 이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적당한 조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기분 전환 비용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보통 그냥 먹는 거? 그 먹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좀 즉각적으로 빠르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 뭐 빵 이제 지겹죠? 빵 사 먹는 거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 빵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재료들이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더더 카드값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실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차 사기 전에는 택시 비용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냥 아 지하철 오늘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춥다 또는 너무 덥다 해가지고 턱턱 택시를 타다가 택시비에 또 지출을 크게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요즘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이게 청취율 조사 기간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말을 더듬네요. 어떡하지? 제가 평정심을 유지할게요. 저 떨리나 봐요 여러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혹시라도 02 로 전화가 온다면 한번 받아주시고요. 요즘에 무슨 라디오 듣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상쾌한 아침이요.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듣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991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12월 26일에 출산 예정인 이음이 엄마예요. 이른 아침에 활기차고 좋네요. 남편이 출산 전에 마지막 바다여행 가자고 해서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고성에 가고 있어요. 차로 매주 월요일마다 저를 기차역에 데려다 줄 때마다 허유원 씨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음이 아빠, 이음이가 나와도 짜증 안 내고 같이 잘 키워보자. 순산 기원해 주세요. 이렇게 훈훈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7991님, 우선은 진짜로 건강하게 우리 이음이 잘 낳으실 수 있도록 저희 상쾌한 아침 그리고 저 햄디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순산하실 거예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오, 크리스마스 다음날 와, 뭔가 하루 더 일찍 태어나면은 크리스마스 베이비 되는 거네요.

있는데, 예, 새벽 공기도 탁 이렇게 즐기시고, 또 상쾌한 아침도 즐겨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뭐든 참 이렇게 긍정적인 게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일 잘하고 오시고요. 예, 노래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For You, 그리고 GOD의 다시.

브라운 아이즈의 For You에 이어서 G.O.D의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2094님께서요. 마라톤의 계절이 왔어요. 얼마 전 참가한 마라톤에는 초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10km를 뛰는데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라톤의 계절 우리 마라토너들이 뛸 가을이 왔네요. 진짜요? 초등학생들이 10km를 뛴다고요? 대단하다. 저는 저도 요즘에 러닝을 시간 날 때 하려고 하는데 제 발은 5km에서 딱 멈춥니다. 제 발은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으로는 뛰기는 쉽지 않고 걷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슬로우 러닝을 하게 되든지. 근데 정말 막 풀코스로 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나운서실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마라토너 분들이 아우 볼 때마다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향님! 와, 이 새벽 정말 청량한 목소리 너무 반갑네요. 늘어져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문자를 올려보네요. 오늘 저 하노이 여행 떠나는 날 며칠 못 듣게 됐지만 다녀와서 또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향님 반갑습니다. 문자까지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주시고 하노이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녀오셔서도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또 뭐 가셔가지고 저는 베트남 그 반세오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약간 계란 같은 거랑 야채 딱 넣어가지고 먹는 거. 네, 베트남 음식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반미, 반세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1996년도로 돌아가서 10월 2주차 가요 톱10 차트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위 그리고 4위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6위는 영턱스 클럽의 정! 입니다. 영턱스 클럽은 96년 7월에 데뷔한 혼성 그룹이고요. 정은 영턱스 클럽의 대표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4위 한국의 마돈나죠. 엄정화 씨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었는데요. 엄정화 씨 대표 발라드 곡으로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불러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영턱스 클럽의 정,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요원이의 플리마켓 1996년 10월 2주차 가요 톱10 차트 6위 영턱스 클럽의 정 4위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번 주에 제가 자꾸 아 두 곡 중에 하나만 안 해요. 영턱스 클럽의 정은 그 구교환 배우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오 되게 신나는 노래다

하고 알고 있었던 노래고요. 엄정화 씨는 당연히 알지만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라는 명곡이 있었는지는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또 가요 톱10 차트를 쭉 훑어보면서 새로운 명곡들을 발견하게 돼서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는 곡이겠죠? 아마도 1996년도에 뭐 하셨을지 다들 새록새록 기억 떠올리시면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곡 함께 즐기고 왔고요. 강지훈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태안 갯벌에 당일치기로 가서 바지락 조개 잡아왔어요. 양이 많진 않았지만 가족이랑 갯벌 체험하는 재미, 바다 구경하는 재미로 즐거웠습니다. 집 오는 길에 바지락 칼국수까지 먹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으셨겠어요. 바지락 조개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되게 길다랗게 생긴 조개 있잖아요. 그거는 갯벌에다 막 소금 같은 거 뿌리면 그러니까 쑥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빼는 체험도 있던데 바지락 조개는 어떤 방식으로 잡으실지 좀 이렇게 캐서 잡으실 것 같다. 옛날에 저 6시네 고향 갯벌 체험 같은 거 갔을 때 바지락 캤던 것 같기도 하고 지윤님 즐거운 추억 남기고 오셨다니까 좋네요. 칼국수까지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네요. 5016님 유원님 이번에 아들이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참석하게 됐어요.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유원님의 목소리도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016님 이번에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KBS도 아마 중계를 할 겁니다. 어떤 종목의 선수이실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큰 대회 대표선수로 발탁이 됐다니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띄워드렸습니다. 8179님께서는요. 요즘 새벽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리듬이 싹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눈뜨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싶었는데요. 막상 밖으로 나와서 새벽 공기를 마시고 달리거나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정적과 상쾌함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깜깜했던 하늘이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밝게 해가 뜬 걸 보면 하루를 남들보다 배로 살아간다는 뿌듯함도 듭니다. 오늘도 열창하며 새벽을 열어주는 햄디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운동 마칩니다. 요즘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노래를 불렀죠? 아, 근데 너무 공감됩니다. 운동 가기 전에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전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덜 먹고 말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솔직히 칼로리 소모 그렇게 많이 안 될 텐데 빵 하나 덜 먹고 운동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운동을 막상 하고 나면은 단순 칼로리 소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8179님 말씀처럼 느끼는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깜깜했던 하늘이 밝아지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되게 그 뿌듯함? 이라든지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요즘 하고 계시는군요. 8179님.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유혹을 꼭 이겨내고 새벽 운동 잘 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저스틴 비버의 홀리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방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실용적인 영어 표현들을 팝송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보시죠.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첫 번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질질 끌지 말아요. 세 번째, 당신은 감당하기 벅차게 될 거예요. 네, 벌써 막 집중이 되시죠? 스웨덴 뮤지션 빅터 룬드버그가 프로듀싱한 에피데믹 사운드 아티스트 프로젝트 Houses on the Hill의 Just Do It 이라는 곡입니다. 보컬 에미가 피처링한 곡이래요. 특히 Just Do It 이라고 하면 그냥 해! 라는 정도잖아요.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예상외로 잔잔하게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Don't need someone to save me. Don't need someone to save me. 자, 어떤 뜻일까요? 나를 구해줄 사람은 필요치 않아요. 라는 뜻이죠. And don't come running to blame me. 이번에 뭘 하지 말으래요? 달려와서 나를 blame, 비난하려고도 말아요. 라는 뜻이죠. 나를 탓하려 하지도 말아요. Don't come running to blame me. From miles away, 멀리서부터, 몇 마일 밖에서도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이 부분 들으셨나요?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에 해당하는 가사입니다. 이 중에 something's off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The way you look and how you pause when you talk.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외모라든지 모습과 and how you pause when you talk. 당신이 말할 때 멈칫하는 방식. I think you've said enough. 자, 이 부분 해석하실 수 있겠죠? I think you've said enough. 당신이 충분히 말한 것 같아요. 라는 건데 내 생각엔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라고도 의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I think you've said enough. 그 정도면 충분히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질질 끌지 말아요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뭔가 쿨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애잔해지는 느낌이 동시에 듭니다. Don't need you here to say you're sorry. 당신은 여기서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Don't need you here to say you're sorry. Cause if you're gonna leave me, then just do it. 자, 이 부분에서 이 곡의 제목도 들렸어요. Just do it. 그냥 해! 라는 거잖아요. If you're gonna leave me, if you're gonna leave me, 만약에 당신이 나를 떠날 거라면, then just do it. 아, 이런 상황에서 just do it이라고 외친 거네요. 그냥 해요! 떠날 거면 그냥 떠나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Don't take it slow. 이 부분도 들으셨죠? Don't take it slow. 질질 끌지 말아요. 해당하는 가사입니다. Don't take it slow. 천천히 하지 말아요. 질질 끌지 말아요. 네, 통하죠. Don't be gentle. 부드럽게 굴지도 말아요. No, I just gotta know. 나는 그냥 알아야겠어요. If you're gonna leave me, then just do it. 해석되시죠? 만약에 나를 떠날 거라면 그냥 그렇게 해요. 라고 툭 내뱉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감당하기 벅차게 될 거예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네, Let's be honest for a second 이라는 소절부터 들으셨는데요. 잠시 솔직해져봐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et's be honest for a second. Let's be honest for a second.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Let's be honest for a second. 우리 잠깐 솔직해져보자. You'll be in over your head. 이 소절이 바로 당신은 감당하기 벅차게 될 거다라는 미션 문장이었습니다. You'll be in over your head. 자, be over one's head 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쓰이는 구조입니다. 그죠? 누군가의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게 닿기도 힘들고 내가 제어하기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하고도 잘 연결이 되겠죠? You'll be in over your head. 당신은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있게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Cause there is no one other than me.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이는 없으니까 라고 자신감이 있어요. That can make you feel the way you feel when I hold you. 자,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뭔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이는 없으니까. 근데 무엇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당신을 안을 때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당신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There is no one other than me that can make you feel the way you feel when I hold you 라는 소절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당신을 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I think I've said enough. 자, 이 부분은 살짝 가사가 바뀌었죠? I think I've said enough. 난 충분히 말한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떠날 거면 빨리 떠나라 라는 의미로 Just do it 이라고 한 제목이었네요. 쿨하죠?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Houses on the Hill의 Just Do It.

0: 그럼 가뿐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I can tell something's wrong.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 something's off라는 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something feels off today. 이런 문장은 어떠세요? Something feels off today.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한데? 네, 이런 문장으로도 아주 좋은 문장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Something feels off today. 오늘 감이 좀 이상한데?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질질 끌지 말아요. Don't take it slow. 이거였죠? Don't take it slow. 그러면 take it slow라고 한다면요? 그죠? 반대말이죠? 천천히 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don't take it slow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하지 말자, 질질 끌지 말아요 라고 해석이 된 문장이었고 don't drag it out. 이렇게 또 다른 대체 문장도 알려드릴게요. Don't drag it out. 질질 끌지 말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감당하기 벅차게 될 거예요. You will be in over your head 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죠. You will be in over your head. It'll be more than you can handle. 이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handle 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거다. 당신이 감당하기에 벅차게 될 거다라는 대체 문장입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I can tell that something's off. 두 번째, 질질 끌지 말아요. Don't take it slow. Don't take it slow. Don't take it slow. 세 번째, 당신은 감당하기 벅차게 될 거예요. You'll be in over your head. You'll be in over your head. You'll be in over your head. 네,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연습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댄스로 돌아올게요.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배보이.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시민필.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0: 아이로웍스.
1: 못 받은 돈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구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023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얼마 전 3일 휴무였어서 간만에 강릉 다녀왔어요. 새벽에 나갔는데도 차가 많더라고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이수연 푸른 산호초 부탁드려요. 강릉 어떠셨어요? 요즘에 휴일에 연휴에 강릉 가려고 그러면 진짜 차 많이 막히던데. 아유, 재밌게 보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Good morning, wake up, dance. 082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햄디, 출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제 빨간 날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슬픕니다. 다비치 타임캡슐 듣고 싶어요. 헉, 진짜요? 이제 없어요? 두 달이나 남았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잘 이겨내 봅시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함께 듣고 올게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경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근무지를 이동하게 돼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도경수 씨 노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경훈님 여자친구분 듣고 계신가요? 이 경훈님께서 근무지 이동하게 돼서 스트레스 받으실 우리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힘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응원이 닿기를 바라면서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띄워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도 만나볼게요. 1092님께서요. 요즘

남편과 같이 요가 수업을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배우고 싶은데 혼자 가기 좀 그렇다고. 덕분에 저도 요가 수업 받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요즘에 근데 남성분들도 요가 많이 하시고 필라테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저는 겸사겸사 1092님도 함께 즐기시다니까 좋네요. 근데 되게 이른 시간에 요가가 뭔가 일찍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0017님께서는 체력이 안 좋아진 게 너무 느껴져서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시간에 일어나서 헬스장 온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요. 그쵸. 진짜 너무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정말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뭐라도 일단은 진짜 너무 귀찮아도 몸이라도 헬스장에 옮겨두면은 거기서 뭐 기구 몇 개 하고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게 우리한테 그냥 누워있는 것보단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요. 우리 0017님 너무 기특합니다. 대견합니다. 가셔서 열심히 하나 두 개씩 운동 잘하고 오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1092님, 0017님께는 샌드위치 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마돈나의 노래 Vogue 함께 듣고 올게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회의는 필요한 말만 딱. 아, 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했고요. 마케팅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자료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엥? 어이구 왜 뭐야 깜짝이야.
0: 진짜 왜?
1: 아 놀라서 엥 한 겁니다.
0: 아 그니까 왜 놀랐는데?
1: 아 그 선배님께서 자료를 내일까지 넘기려면 제가 오늘까지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아주 많이 바쁩니다. 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0: 아 바쁘시구나. 아 그 젠지 씨 많이 바쁘면 이번 거는 제가 혼자 처리해도 돼요.
1: 아 안 됩니다. 지금 선배님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0: 아니 젠지 씨 우리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까요?
1: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회의 끝나면 팀장님 따라서 외부 미팅을 나가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0: 그 이따가 잠깐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1: 아 근데 바로 해가지고 팀장님.
0: 아니 젠지 씨 이따가 말하자니까.
1: 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야, 젠지야. 너는 회의 중에 그럼 어떡하냐?
1: 아, 엥 한 거 말씀이십니까? 아, 그건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그 이후로 뭐가 또 저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0: 아니, 엥뿐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회의 중에 중간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회의 흐름도 뚝뚝 끊기고 길어지잖아. 아 오늘 회의에 부장님이 없었게 망정이지. 부장님 계셨어 봐라. 너 지금 네 말이 꼬리 잡고 3000보로 빠지셨을걸.
1: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0: 그래 그러니까.
1: 팀장님 나가신다. 유현 선배님 저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뭐야 갈 땐 또 빠르네. 젠지야 내 말 마저 듣고 가야지.

0: 웨스트라이프의 More Than Words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회의는 필요한 말만 딱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이 그 엥? 이걸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회의 시간이나 뭔가 직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엥? 이렇게 한대요. 저도 이거를 패러디로 봤거든요.
1: 아 네. 이거를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육성으로 엥? 이렇게 한다고요?
0: 네.
1: 근데 저는 엥이라고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0: 아 엥?
1: 놀랍네요.
0: 저도 20대 중반 이럴 때 이런 의성어 같은 거를 입 밖으로 낸 적이 좀 많았거든요.
1: 호다닥? 화들짝? 이런 거요? 깜놀? 뭐 그런 걸 하셨다고요?
0: 저는 그런 거 되게 점점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 점점점 이런 거 삐질삐질 뭐 이런 거
1: 진짜 별로다.
0: 당황 이런 거 있잖아요.
1: 당황을 입으로 내뱉었다고요?
0: 아 당황 약간 이런 거. 왜냐면 제가 그 오랫동안 혼자 살아가지고 혼잣말이 조금 익숙해져 있었어요.
1: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나와 살았어요. 그게 막 혼자 아니,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0: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막 후덜덜 이런 거 있잖아요. 덜덜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보다 엥 이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서도 회의 시간에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 선배들 상상해보세요. 이제 우리 부장님, 박노원 부장님 계시고 다른 아나운서 선배들 다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1: 허달달?
0: 부장님께서 자 우리 근태 관리 좀 철저히 지키도록 합시다 했는데 후덜덜
1: 자 바른말 고운말 이거 제작 잘하고요. 다음 주까지 출장 준비해야 되니까 다 하세요. 허덜덜 진짜 끔찍하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0: 말이 안 나오죠?
1: 예. 그 네. 순간 고요한 그 가운데 시선이 한쪽으로 몰릴 걸 생각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공감성 수치 때문에
0: 당황스러울
1: 못 견디겠어요.
0: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이제 현실에서 있을지 없을지는 뭐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만 들었습니다.
1: 아, 그리고 오전에 회의하면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
1: 회의를 빨리 끝내야 자리로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0: 맞아.
1: 근데 이제 장을 달고 계신 분들은 아 어제 회식을 하다 말이야. 아, 어제 내가 휴일이라서 라운딩을 갔는데 막 공이 막 내가 휘두르는 대로 다 맞더라고.
0: 경험담인데? 누가 그랬어요?
1: 야, 내가 어제 그래서 야 여기 또르르 남겨두고 탁 들어가고 버디 하나 했잖아. 옆에서 가면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0: 부장님 나이스 샷.
1: 야 진짜 그렇게 기원하셨던 샷을 하셨군요. 이러면 또 옆에서 그게 뭐 잘 되는 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회의 시작은 안 하고 사담이 길어지는 거죠.
0: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근데 거기에서 엥 한마디 하면은 되게 잘 먹힐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럴 때 쓰면 되겠다.
0: 네, 엥?
1: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척하는 눈치 있는 분인 거죠.
0: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회의가 거의 없거든요. 예. 제가 맡은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상 데일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보다 뉴스는 회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침마당 같은 경우는 회의

0: 회의를 맨날 하는 편이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날 거 회의를 하니까
0: 분위기가 좀 어떤 편이에요?
1: 그러니까 요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이제 담당하는 PD랑 작가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요일은 딱 사무적으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파트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막 어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아 나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삼천포로 좀 빠졌다가 아.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뭐 건너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0: 네.
1: 아무튼 이렇게 하면 누군가 한 명이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이제 다시 원래 예, 길을 찾습니다.
0: 아,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회의를?
1: 그것도 좀 달라요.
0: 아 진짜요?
1: 예, 어떤 요일은 한 15분이면 끝내고 어떤 요일은 끝나는데 1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0: 쉽지 않다.
1: 회의에 가늠이 안 됩니다.
0: 왜냐하면 생방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네.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 다음날 걸 해야 되니까.
0: 아, 그 와중에 우리 상쾌한 아침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아니 뭐 이건 놀러 오는 건데요. 뭐.
0: 저희는 회의 없잖아요.
1: 네, 네 그럼요.
0: 회의 한번 해볼까 우리도?
1: 무슨 소리야. 회의는 무슨 회의야.
0: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철규 씨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라이즈의 턱 섹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

침대였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MSG 워너비 듣고 싶을까?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 구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국민대 램프 부근에서 차량이 뒤집어졌습니다. 현재 1차로와 2차로가 차단됐고요. 소통은 3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가 북부간선도로에까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묵동 부근부터 극심한 정체인데요. 내부순환도로 진입하는 데만 5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부순환도로 국민대 램프까지 가는 데는 40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사고 구간들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칠서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칠곡 휴게소 부근이고요. 사고 때문에 4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다르게 피곤해진 모습. 많이 바쁜가요? 밥은 먹었나요? 참 웃음이 많던 늘 밝았던 그대 어디로 갔나요? 누가 그랬나요? 주머니가 가벼워서 꿈도 점점 가벼워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몸도 점점 무거워져. 힘없이 걷는 그 길엔 내가 함께 할게요. 아픈 말에 다칠 땐 같이 웃어볼까요? 또 가끔 울고 싶을 땐 같이 울어줄게요. 비밀스런 얘기도 내가 들어줄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위로의 여신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위로의 여신, 10월 15일 목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희님 어서 오세요. 최희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시 출근입니다. 즐겁게 음악 듣고 있어요. 좋아요 하셨네요. 평상시 몇 시에 출근이세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셨는데요. 오늘 첫 곡도 마음에 드셨나요? 3760님 안녕하세요. 아침 우아조 들으며 장거리 출근 애청자, 오후 이슬기 해피타임 퇴근 애청자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라디오 애청자시네요. 고맙습니다. 1777님 경아씨 안녕하세요. 출첵 인사합니다. 우리의 아침 들으려고 일찌감치 방송 틀어놓고 경아씨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쭉 함께합니다. 아, 기다리고 계셨다니 감사합니다. 임기인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주말이 조금 보이는 목요일이네요. 저번 주 연휴와 달리 이번 주는 풀 근무라 더 긴 한 주인 것 같아요 하셨네요. 맞아요. 추석 그 인근부터 지금부터 연휴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지혜님, 경아님 굿모닝이요. 어제 엉뜨 얘기하셔서 아 맞다 하고 저도 오늘 엉뜨 켜고 출근했는데 너무 좋네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요. 아, 온몸이 노곤노곤노곤 하고 이렇게 풀리는 엉뜨를 켜셨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쌀쌀합니다. 엉뜨가 아주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할 수 있는 날이죠.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 여기 있어요 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신지, 오늘 다른 지역 다녀오신다면 어딘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영화표 4장을 받았어요. 와, 어떤 네이밍인지 궁금한데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으려고요. 벌써 행복해지네요. 혼영하는 건 처음이에요 하셨어요. 어떤 영화 보실 건가요? 앞으로 이 4장 다 혼영하는 데 쓰시는 거면 앞으로 볼 영화가 4편이 주르륵 대기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요즘에 디거도 보고 싶고 암살자들도 보고 싶고 또 예전에 그 밑보영 여기 저희 그 영화 소개 코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룩백이라고 애니메이션 소개해드린 적 있었거든요. 저 울면서 엄청 봤던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최근에 실사영화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보고 싶은 영화는 한가득인데 또 놀러도 가고 싶고 요즘에 몸이 한 10개쯤 되면 좋겠다 혼자 생각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극장 가면 저는 사실 잘 먹지는 않는데 만약에 가끔 먹는다면 팝콘 중에서 캐러멜 팝콘 먹어요. 어차피 먹는 거 다디 단 거 평상시에 안 먹는 거 마음껏 먹겠다 하면서 먹는데 또 어떤 팝콘도 드실지 모르겠네요. 혼자 보시는 영화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형님, 오늘 아내랑 단둘이 저녁 데이트 하려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내 아이 봐주신다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네 명의 자녀가 있으시면 정말 그간 두 분만의 시간 갖기 좀 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내 아이 보면서 항상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대창 먹으러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결혼 기념일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대창 맛있게 드시고 후식으로 드시면 되겠네요.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최영매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거든요. 연차를 쓰긴 했는데 갈 데가 없네요. 친구들은 다 일하고 있고 혼자 월미도에 가보려고요.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도 먹고 잘 놀다 올게요. 월미도 진짜 한 10년 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안 쉬는 날에 쉬게 되면 이런 취약점이 좀 있긴 하다니까요. 월미도, 차이나타운, 저도 지금 가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제 기억 되살릴 수 있게 후기도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놀고 오세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장동형님 그리고 최영민님 두 분 모두 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수롱, 키썸이 부릅니다. 틀린 그림 찾기.
1: 헤이 보이. Show me your love. You and I.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사 먹은 점심 식사 사진. 각자의 앞에 돌솥밥과 뚝배기에서 여전히 보글거리는 순두부찌개가 놓여있다. 보쌈과 쌈 배추, 깨를 잔뜩 뿌린 불고기, 양배추 장아찌, 옛날 소시지 구이, 김과 간장이 그 사이에 차려진다. 맛있는 냄새와 푸짐한 차림새에 먹기 전부터 흐뭇해지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 당신이랑 같이 먹어서 맛있겠다. 그리고 정말로 야무지고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함께 맛있게 먹어줄 사람과 마주앉은 이 시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부쩍 맛이 궁금해지고 허기가 진다. 숟가락으로 한 술 뜨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Just You and Me, 지아비의 노래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485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이주상님이 아침부터 배고파요. 행복한 순간이네요. 그쵸. 아, 정말 한국인이라면 다들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반찬들이 쫙 놓여있는 밥상. 또 김우리님이 남편분 우째 그리 말도 이쁘게 하나요? 다정한 남편분이랑 행복한 식사 하셨네요. 그쵸? 참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일상의 행복한 순간 보내주신 4859님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머문 장면, 특별한 감정을 느낀 장면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 여기 있어요. 지금 계신 지역도 좋고요. 오늘 다녀오실 다른 지역도 좋아요.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513님은 오늘 따님이 동탄에서 분당으로 옮기시겠네요. 오늘 그 동탄에서 분당으로 이사하는 울 딸, 아빠가 바빠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잘하렴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아우,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따님, 이사 무탈하게, 수월하게 잘하세요. 허승희님, 헤디, 저 어제 낮에 5,000보 걸었는데, 저녁에 운동까지 해서 2만 보 찍었어요. 체중 재보니 체지방이 빠졌네요. 하하하하.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우와, 내 다리. 근육이 생기고 체지방이 쭉쭉 빠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요즘 정말 걷기 좋은 날은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친구들과 여행 가서 아침에 주변 공원이랑 이런 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책만 좀 했는데도 한 8시 전에 7,000보를 찍게 되더라고요. 걷기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 이기숙님, 찜질방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마 30분 후면 찜질방에서 달걀에 식혜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모입니다. 벌써 행복합니다. 캬캬캬캬 하고 얼마나 신나시면. 양머리도 하시는 건가요? 요즘에도 그거 하나요, 양머리? 제가 찜질방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네요. 7624님, 지는요, 밤샘 야근하고 퇴근해야 하는데요. 교대자가 출근 중 접촉사고가 나서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졸려요. 신나는 곡으로 부탁. 아, 이게 그 시간에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넘겨서 뭔가 하게 되려면 더 좀 힘드신데 그 교대자이신 분 접촉사고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퇴근도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나는 곡으로 부탁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이현주님 신청곡이에요. 러블리즈 아츄. 이어지는 곡은 NCT Wish예요. Ode to Love.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계신 곳 소개해드립니다. 7623님, 천안에서 평택 출퇴근 중인 인턴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춥네요. 아, 그렇군요. 주말에 이제 비 소식도 있고요. 계속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옷 잘 챙겨 입고 출퇴근하세요. 6991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여긴 전북 고창인데 오늘부터 고창 모양성재 행사가 있어서 저는 종일 봉사 나갑니다. 많이들 구경 오세요 하셨네요. 아, 아마 읍성 주변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체험 행사도 있겠고 먹거리도 많고 그렇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 고창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6234님, 저는 청주에 있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월급날,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아싸! 하고 하트를 7개를 붙여서 보내주셨네요. 뭐 월급날이면 지금 천둥이 쳐도 날이 좋으실 것 같아요. 배은하님, 큰아들 경기도 오산 출장 보내고 운동복 세탁 후 릴렉스하게 우아져 듣고 있어요. 여기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아직 지역명이 낯설어요. 저도요. 6268님, 오늘은 친정엄마랑 남대문 구경하러 가요. 사실 전철을 많이 안 타봐서 걱정되긴 하지만 남대문 가고 싶어하는 엄마를 위해 도전! 준비됐지? 어? 이것도 전남 강추 쪽의 말투인데 준비됐지? 이거 맞나요, 6268님?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아, 남대문 가시면 시장이랑 그쪽을 보시는 걸까요? 구경도 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릭 프라이스, 마거릿 올리기 부릅니다. Where is the love?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4분입니다. 이현주님이 고창 내 고향 모양성재 하는군요. 고딩 때 한복 입고 돌머리 이고 축제 참여했는데요 하셨어요. 아, 고창이 고향이셨군요. 이현주님 고창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광양에서 사시나 봐요. 근데 돌을 머리에 이고 하는 게 어떤 풍습이 있나요? 그 고창에 아까 아마 그 체험 행사인 것 같은데, 그렇죠? 배미라님, 언니가 자가로 이사를 해서 선물해 주려고요. 고급 수건 세트와 디퓨저 어떨까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쁜 수건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건을 자기가 직접 사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어디선가 막 선물로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은 또 끝에 이렇게 이 뭐 글자가 써져 있고 막 이러면 그거 돌려가지고 걸어놓고 막 이러는데 예쁜 이런 수건 세트 받으면 참 좋죠. 생애 최초 자가 마련 축하 파티 할 거예요. 경아님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자가로 이제 이사를 하시니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쁘게 꾸미시고 선물 받으신 디퓨저로 향기도 가득 이렇게 가득 차게 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많이 그곳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3352님, 어제 오후부터 고추장 장떡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추, 고추 넣고 장떡하고 있어요. 저처럼 모닝전 좋아하시는 분 많겠죠?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고 장떡 만드신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이거 사진으로만 봐도 알겠어요. 겉이 바삭바삭바삭하네요. 아, 맛있겠어요. 속은 약간 쫀득한데 겉은 바삭해 보이는 장떡. 아, 맛있겠네요. 성영국님, 회사 막내 어제 연차 쓰고 오늘은 무단 결근. 어찌할까요? 미꾸라지 판정 받은 지는 좀 됐는데 말이죠. 아하, 난감하네요. 이거 몇 번 이미 경고를 좀 주셨나요? 이거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아니면 무단 결근이 아니라 오늘은 좀 늦게 지각을 한 걸지도 모르겠고 꼭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희니 부릅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3: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4: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6: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언제나
9: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룰라의 프로와 아마추어 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쌀쌀한 아침입니다. 출근길 정체 구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같은 구간의 강변문을 이용하신다면 1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산 부근에서 지체고요. 금호 분기점에서 칠곡 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북천안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답답합니다. 목포 방향 매성 휴게소에서 비봉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이고요.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저 이봉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산에 가면 야생화를 많이 볼 수 있죠? 식물을 잘 아는 사람은 야생화를 보면서 이름을 줄줄이 말하고 또 산에서 산삼을 발견할 확률도 높겠죠? 여기서 퀴즈! 산삼을 캐는 10만인은 삼을 발견하고 이 말을 3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1번 심 보았다, 2번 돈 보았다, 3번 잘못 봤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만이가 산삼을 발견하고 외치는 소리 뭘까요? 1번 심 봤다, 2번 돈 봤다, 3번 잘못 봤다.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박효신의 야생화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고 외치는 소리. 오늘의 정답 1번 심봤다죠. 김은길님 1번 심봤다. 저는 고사리 버섯 봐도 심봤다 해요. 뭐 산삼을 뭐 먹듯이 귀하게 먹으면 심봤다고 할 만하죠. 2712님 1번 심봤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4868님 1번 심봤다. 조카 사위가 심만이라 가끔 산삼도 가져다주고 최근엔 송이버섯을 가져다줘서 잘 먹었네요.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네요. 그러니까요. 심만이시면 산에서 그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깊은 산속 꽃 누비시니까 산삼 외에도 약용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많이 발견하시겠어요. 전소희님, 저 취미로 심만이 하는데 산삼 보는 순간 조용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 산삼을 찾으셨군요. 저희 우어조 가족분들 중에도 삼 발견하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다들 신받다 이렇게 외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전소희님처럼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외치시든지 하시는지. 1081님 정답 신받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우아조 틀었는데 언니가 아주 힘차게 신받다 돈 받다 잘못 받다 외치셔서 순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덕분에 힘나는 아침이에요. 제가 좀 너무 크게 외쳤나요? 제가 일에 배도요 성우다 보니까 밖에서는 연기할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할 때 지문에 적혀 있는 걸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습관이 들어가지고 외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도 외치거든요. 너무 외쳤나 봅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춥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지금 기온 보니까 오전

경우는 10도 안팎이에요. 아, 요즘 옷 입기 괜찮으세요? 계절 바뀔 때마다 뭐 입지? 작년엔 뭐 입었지? 싶잖아요. 그래서 마련한 이벤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었나 알아볼 겸 오늘의 옷차림 이벤트 갑니다. 오늘 어떻게 입으셨는지 인증샷 보내주세요. 전신 거울 앞에서 옷차림 찍으셔도 좋고요. 오늘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만 찍어서 보내셔도 좋아요. 옷차림 사진 보내주시면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모두 20분 추첨해서 이 날씨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고구마 라떼 드립니다. 사진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샵 106 하나고요.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들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받을게요. 여러분의 오늘 옷차림 사진 보내주세요. 소녀시대의 G 이어지는 곡은 IOI의 너무너무너무.

소녀시대의 G, IOI의 너무너무너무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어떻게 입고 나오셨는지 옷차림 사진 받아봤는데요. 3611님, 맨투맨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이 딱 입기 좋아서 자주 입어요. 제 최애 민트 맨투맨이에요 하고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아 민트색 맨투맨에 청바지까지 입으셔가지고 톤온톤 옷차림을 딱 갖추셨네요. 원래 그 스웨트셔츠가 옷을 가리키는 명칭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맨투맨이 약간 호빵처럼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훨씬 익숙하죠. 아 요즘 환절기 이렇게 간절기나 이럴 때 딱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입고 있는 게 그런 맨투맨 셔츠입니다. 좀 얇은 거긴 하지만 5305님 오늘 토마스 하고 외국인 청년의 그 한복과 갓을 차려 입은 외국인 청년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그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탈리아 청년이 왔다고 사진을 보내준 분이 계셨거든요. 아마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5305님? 요즘에 그 다니기 이제 외부 다니기 좋으니까요. 이렇게 뭐 한복 차려입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611님 엄마 공장입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하고 지금 여기 의류나 뭐 이런 거 재봉을 하거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서 항공샷으로 찍었거든요. 겉에 후드티랑 안에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물론 얼른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만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작가님이 영크크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귀엽게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1156님은 어제 과음해서 온몸에 열이 한가득 한 아침입니다. 저 혼자만 반팔일 것 같네요. 크크크 하고 반팔 티셔츠 플리츠로 약간 주름이 가득한 그 반팔 셔츠를 입은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겉옷은 챙기셨죠? 네. 실내에서는 물론 아직 반팔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8999님 오늘 라인 댄스 가는 날 준비 중 듣게 되었어요 하고 댄스를 추시기 위해서 지금 밑에 긴 치마인가요? 아니면 긴 바지인가? 네, 아주 펄럭펄럭.

생각하면서 춤을 추시게 되면 그 펄럭이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댄스에 맞는 옷을 입으셨네요. 2175님, 오늘은 약간 쌀쌀한 듯해서 기모 맨투맨티를 입었는데 더워요 하셨네요. 좀 두터운 기모 맨투맨티를 입으셨나 봐요. 7735님, 살짝 얇은 후드 집업 입었어요. 안에는 얇은 긴 팔, 더우면 벗었다, 추우면 입었다 하기 좋은 간절기 아우터 추천합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2368님, 올해 첫 바람막이 꺼내 입었어요. 이제 몇 번 못 입을 것 같아서 호다닥 입었습니다. 아, 이런 얇은 바람막이 갖고 있으면 더울 때 벗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딱 요즘 입기 좋죠. 요즘 어떻게 입을지 고민인 분들 참고하시고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20분에게 따뜻한 고구마 라떼 쿠폰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커피 쿠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이소영님 신청곡입니다. 장나라 정태우의 Be Happy. 이어지는 곡은 배미라님 신청곡이에요.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0: rumors.
1: Rumors, 제이크 밀러였습니다. 고유미님, 경아님, 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우아조에서 조금만 해도 될까요? 12살 딸이 까불까불해서 얌전해지라고 서예를 가르쳤는데 인천광역시 서각대전에서 초등부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말괄량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어머, 재능을 발견했네요. 근데 성향과 재능은 따로인 것으로. 근데 작품 정말 궁금한데요. 서예 정말 멋지잖아요. 축하의 마음 담아서 핫초코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신길서님, 지금 남이섬 가고 있어요. 여고 동창들과 가을 나들이요. 지금 가는 차 안에서 우아조 홍보 중입니다. 이름 호명해 주세요. 순미, 화자, 명희, 청취자 3명 포섭 완료했어요. 와, 순미님, 화자님, 명희님, 그리고 우리 신길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요. 3346님, 경아님, 처음으로 보리 영양빵 만들어 아침에 커피와 함께 식사했네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 보리 영양빵 별로 안 좋아할 듯요. 추억의 빵으로 만난 아침 했어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보리가루로 만드신 거겠죠? 보리 영양빵이니까. 아몬드, 옥수수, 건포도 이런 것들도 지금 알알이 박혀 있고요. 아주 건강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은 보드랍

먹고 단맛에 익숙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머 이런 빵이 먹으면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나서 한번 입에 맞게 되면 이것만 찾을지도 모를걸요? 오, 아 정말 아침 맛있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드셨겠어요. 허승희님 신청곡 함께하죠. 혁오의 톰보이 이어지는 곡은 별이에요. I think I.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888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방송 처음 들어봅니다. 항상 타방송 듣다 오늘 경화님 방송 듣는데 편안한 음성에 참 따뜻한 방송 같아요. 이제 자주자주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우연히 진정 인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1888님. 그리고 최현식님,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로그인했어요. 아이디 생각이 안 나고 비번도 생각이 안 나서 비번 재설정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아우, 사연 남기고 싶으셔가지고 수고로움을 감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1201님, 어제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시동 끄고 내려 몇 발자국 걷다 물고임에 미끄러져서 119 타고 응급실 와서 입원 중이에요.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인데 아이들 셋 출산할 때 빼고는 수술한 적이 없어서 무서워요. 2주 정도 입원 예정인데 그때까진 병원에서 언니 목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아이고, 수술을 그런데 바로 하지 않네요. 아마 이제 수술하시는 걸 보니까 골절이 확실히 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주말 보내시고 수술 기다리시는 것도 참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다음 주 제발 수월하게 수술 잘 되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6449님, 실습 시험 있어 밤새 공부하는 딸아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견뎌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KBS E-Radio
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E-Radio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데즈레의 You Gotta B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함께해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흐름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곳들도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뒤쪽으로는 오창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동수원 부근 지나기 불편하겠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 막히다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일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0: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안부 전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마 이런 질문일 거예요. 요즘 별일 없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 건지, 회사는 잘 다니는 건지, 너무 힘든 일은 없는 건지, 이 모든 게 별일 없냐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고요. 별일 없는 날은 서로에게 참 고마운 날들입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우리들의 하루가 평화롭고 매끄럽게 흘러가길 바라면서 목요일 함께 하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